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동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기만 하면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세웠던 계획과 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쉼 없이 흘러 벌써 6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돌아보면 요란히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쁘게 살아온 날들도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순간들도 어느새 추억으로 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은 6월을 마무리하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7월과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문학공감에서는 먼저 24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69편 뭐 때문에 공동부를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송 산해관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사막 깊숙이 간 15명의 대학생들 26년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인민이 잘 살아야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민의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 분투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별은 사회주의는 절대다수 사람들 것이며 절대다수 사람들을 위하여 리익을 도모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엥겔스는 칼 마크스에서 무산계급 및 그 정당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제도를 설립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 부의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의 분배와 관리에까지 참여할 가능성을 주며 전체 생산의 계획적 조직에 의하여 사회의 생산력과 그에 의해 산생되는 생산물을 부단히 증대시켜 날로 커져가는 매개인의 모든 합리적인 수요의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택동은 우리 당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공동부유를 창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는 해마다 더욱 부유하고 강성해지며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제도와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이 부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동의 부유이고 이 강성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강성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부유의 적극적인 실천가인 등소평은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하고 양극 분화를 없애며 궁극적으로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목적은 양극 분화를 초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인민들을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 대중의 공동의 염원이다. 우리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론술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를 선명하게 지적하였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한층 더 명시했습니다. 둘째,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기본 목표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국제와 국내 정세 및 우리나라의 발전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적인 배치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14.5 말기에 이르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둘째로,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 전통, 역사 운명, 기본 국정의 기반에 실현하는 현대화이고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입니다. 그중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이 다 같이 잘 사는 현대화이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이 모두 부유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각자가 힘을 다하며 모두가 향유할 수 있고 전체 인민들의 공동한 분투에 의해 실현되는 현대화입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라는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가야만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킬 수 있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고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 시기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는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조항은 발전 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호한 조건을 창조하였다. 현식의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부유라는 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를 확고히 들어주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근면과 혁신을 통하여 부유해지는 것을 격려하고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며 능력껏 최선을 다하며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는 원칙을 잘 파악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질 높은 발전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하고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기초적인 제도 배치를 구축하고 세수, 사회보험, 이전 지불 등에 대한 조절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 정밀성을 향상시키며 중등소득 군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 군체의 수입을 증가하며 높은 소득을 합리하게 조절하고 불법 소득을 단속해 중간이 크고 두 끝이 작은 올리브형 분배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며 전체 인민이 공동 부유와 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나 젤 가문 산효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효관은 만리장성 동단의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만리장성은 방대한 규모와 웅장한 기시에 오랜 역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를 가로지르는 만리장성은 사막과 초원 산맥을 지나 황하와 발해 요난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발해 요난과 연산 산맥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산효관은 뒤로는 산을 두고 앞으로는 바다를 마주한 웅장한 성루로 유명하며 초나 제일 관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산효관은 하북성 준항도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명나라 시기 만리장성 동쪽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381년 명왕조는 동북지역 요진족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대장

장군 소다를 파견해 산효관을 수비하고 관문을 축조하도록 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이어지는 지형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산해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외벽을 벽돌로 쌓은 산해관 성곽은 정방형 구조를 이루며 둘레는 약 4km에 달했습니다. 성곽 사방에는 해자가 있었고 성벽의 높이는 약 14m, 두께는 약 7m였습니다. 원래는 4개의 성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쪽의 진동로만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었습니다. 전루 양식으로 지어진 진동로는 높은 계단에 세워졌으며 정변루, 림묘루, 목용루, 위원당 등과 함께 장성의 일렬로 누르서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마치 다섯 마리 호랑이가 관문을 지키는 모습처럼 웅장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동문 전루의 초마 아래에는 명나라 서예가 초연이 쓴 초나 제1관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높이가 약 1.6m 이르며 힘차고 중후한 필지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효관은 수많은 세력이 차지하려 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흔히 말 이상성의 첫 번째 관문으로 불리며 정병 입관에서 말하는 관문도 바로 이곳입니다. 1644년 리자성은 산효관에서 명나라 총병 오상계와 격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청나라 섭점왕 도루곤의 지원을 받은 오상계가 승리했으며 산효관 전투는 이자성 세력이 몰락하는 전환점이자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전투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산효관은 군사적 기능을 잃고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600여 년의 세월 동안 풍파를 겪었음에도 섬 안팎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거리와 다양한 고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량 옆으로는 단아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으며 화초 문양이 새겨진 가림벽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풍경은 산해관의 웅장함 속에 담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줍니다. 산해관 송리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만리장성이 산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남쪽을 바라보면 장성이 바다를 향해 뻗어 들어가는데 이곳을 로룡두라고 부릅니다. 산효관에서 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봉황산에는 맹강료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붉은 담장과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00년대 진나라 때 맹강료의 남편 만희량이 만리장성 축조에 동원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맹강료가 소못을 들고 남편을 찾아왔으나 이미 과로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맹강녀는 살 밤낮을 통곡하자 장성 일부가 무너져 남편과 노동자들의 유골이 드러났다고 전해집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전설을 기리기 위해 정묘사와 맹강녀원으로 이루어진 맹강녀 묘를 지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명나라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각과 진의정, 망부소, 산문 등 여러 명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당 앞 전각에는 소복 차림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는 맹강리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사당 앞에 108개 계단은 남편을 찾아 나선 맹강리가 겪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맹강리 전설은 수많은 시와 연극의 소재로 되었으며 만리장성의 관문인 산해관의 신비롭고 애절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산해관에서는 각산 등종축제, 장수산 가을축제, 봄철 답청축제, 맹강료 묘묘회 등 다양한 전통행사가 열립니다. 또한 중국 산해관 국제장성축제, 로룡도 바다축제, 장성의 봄 음악회 등 현대적인 행사도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막 깊숙이 간 15명의 대학생들, 26년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00년 서부 대개발의 기치가 울려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조정국과 보종학원 졸업생 14명은 하북성을 떠나 신강위걸자치구의 천말현으로 교사 지원을 떠났습니다. 당시 조정국은 타클라마칸 사막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천말이 얼마나 먼 곳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문 앞 흙길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환영 현수막을 걸어준 일, 거리에 낯선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외치된 야크시라는 인사, 그리고 학생들이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집중하던 눈빛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심은 나무는 점점 깊이 뿌리를 내렸고 모송한 가지와 튼튼한 뿌리를 키워갔습니다. 조종국은 자신이 이미 이곳 대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6년 동안 그는 학생들과 서로 총장하며 살아왔고 그의 여자친구 또한 하북성의 교사직을 그만두고 촌말러와 함께 교편을 잡았습니다. 26년 동안 뜨거운 청춘은 황량한 사막에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중학교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요경학 교사의 어문 수업은 여전히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총정리의 시기임을 알고 있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급의 51명 가운데 39명이 위글족 학생이었지만 모두 표준적인 한해를 고수했습니다. 요경학은 천말현 제2중학교 3학년 9반 담임교사입니다. 남편인 조정국은 3km 떨어진 천말현 제1중학교에서 고중 2학년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 작은 도시의 유일한 중학교와 고중을 지키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북성을 떠날 당시 조정국은 홀몸이었습니다. 하북성 부평현 출신인 조정국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가 저렴하고 보조금까지 지급되던 보종사범전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2000년 봄, 천말현 교육 관계자들이 학교를 찾아 교사를 모집하자 그는 곧바로 지원했습니다. 신강이 얼마 남은 곳인지도 모른 채 보종학원 졸업생 15명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신강 바인구릉 몽골 자치주 천말현이었습니다. 기차로 사흘 밤낮을 달리고 다시 쿠얼러에서 사막 도로를 따라 하루 반 동안 보스를 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아시스가 보였지만 갈수록 사방이 모래뿐인 황량한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스는 점점 조용해졌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긴 료정을 견뎌냈습니다. 닷새 밤낮 끝에 지원 교사단은 천말현 제2중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남아있는 교사가 많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은 흙길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례우였습니다. 고리의 상인들은 여기는 선생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주민들은 표준적인 하늘을 하지 못했지만 야크시를 련신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조정국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첫해 가을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거신 모래바람이었습니다. 천말현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동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했으며 당시에는 1년의 3분의 1이 황사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젊은 교사들은 코피를 흘렸고 1시간 수업을 마치면 입안에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들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화학처럼 추상적인 과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조정국은 학생들의 생활 환경과 지식 수준을 먼저 이해한 뒤 복잡한 개념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물리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고 생물 교사가 체육까지 담당해야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입학생은 7개 학급이었지만 교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종학원 출신 6명은 곧바로 담임교사를 맡았고 나머지 교사들은 혼자 여러 학급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화학교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었고 손으로 동사기를 돌려 시험지를 인쇄하는 일도 익혔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난로 피우는 법 같은 생활기술도 학생들에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이 그리웠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젊음은 이 땅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그들은 교사로서 첫 졸업생들을 양성했습니다. 천말현의 중학교 입시 성적은 그해 처음으로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교사들이 1, 2년 만에 떠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보종학원 출신 15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년 뒤 조정국은 하북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귀향했고 둘째 날 유경하의 집을 방문했으며 셋째 날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함께 신강으로 향했습니다. 유경하는 신강에 온 뒤 특강 교사 시험에 합격해 1000m 이상 떨어진 다총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남편은 남부 신강의 사막 오아시스에 그녀는 북부 신강의 광산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길에서 안경을 쓴 사람만 보면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요경하는 마침내 천말로 전글과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요경하는 학생들의 변화보다 학부모 시대의 변화가 더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훗날 부모가 되면 다음 시대의 교육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국과 동료들이 양성한 학생들은 이미 수만 명에 이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어떤 학생은 부모 시대가 상승하지 못했던 먼 곳으로 갔으며 또 어떤 학생은 고향으로 돌아와 교사로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정국은 자신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나니 이제는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6월의 첫말에는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제2 중학교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빗속을 달리고 물 웅덩이를 밟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잠시 눈 감아 주기도 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모래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불 것입니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의 필기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막에 내리는 또 다른 빗소리처럼 희망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1: 박물관 드리겠습니다.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광동 민간 공립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광동 민간 공립 박물관은 화려한 조각과 정교한 공유로 유명한 청나라 시대의 건축 명작 진가사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동 민간 공립 박물관은 1959년에 설립됐고 본래 진씨 가문 사당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사당은 청나라 광서 년간 1890년에 광동 전역의 진씨 가문이 자손 교육과 재향을 위해 지은 건물로 중국 남부의 전통 건축 정수를 보여주는 요산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단순한 고택이 아니라 광동 지역의 오랜 민간 예술과 장인 정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엄한 대문과 화려한 지붕 장식입니다. 회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 위에는 정교한 도자기 장식과 석조, 목조, 벽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도자기 조각과 벽돌 부조, 목조 조각은 중국 남부 전통 장식 예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봉황학, 룡, 모란 그리고 고전 문학 속 인물들이 생생히 새겨져 있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광동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 공예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광동 칠기, 자수, 옥세공, 나전 칠기, 대나무 조각 등 섬세한 손끝의 기술이 빚어진 아름다움이 곳곳에 빛납니다. 이 중에서도 광동 자수는 중국 4대 명자수 중의 하나로 색실의 농담과 섬세한 바느질을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칠기와 옥 공예품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장인 정신의 상징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의 진정한 매력은 예술이 생활 속에 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전시된 작품 대부분이 단순한 작품식이 아니라 과거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생활도구였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은 대문 손잡이, 제기, 가구, 의복 등은 모두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과 삶의 온기를 전해줍니다. 박물관은 이런 유물을 통해 생활과 예술의 경계가 없던 시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전통예술의 전승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공예체험, 명장들의 시연, 그리고 계절마다 열리는 기획전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언젠가 광주를 찾게 된다면 현대적 거층 빌딩 사이에 숨겨진 이 작은 예술의 성전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광동민간 공예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너는 나의 천사.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1990년대 중국 대중 가요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목소리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리춘파의 대표곡 소방과 한 통의 집으로 보내는 편지, 이 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7년 하남성에서 태어난 리춘파는 1990년대 초 중국 민요풍의 대표적인 가수로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거창한 구호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기타 한 대, 부드럽지만 진솔한 목소리, 그리고 정직한 가사, 이 세 가지는 그의 음악을 상징하는 단어이자 중국 대중가요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의 언어였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노래는 1993년에 발표돼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소방입니다. 노래 소방은 시골 소녀 소방가의 순수한 첫사랑을 그린 노래입니다. 리춘보가 직접 작사 작곡했으며 실제로 그가 젊은 시절 고향에서 만난 한 간호사를 모델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사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 내 웃음은 그렇게 맑고 순수했지. 내가 떠난 뒤로 내 고향의 들판도 조금은 외로워졌어. 이 노래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1990년대 초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시절의 순수한 사랑과 따뜻한 고향의 냄새를 그리워했죠. 아래 리춘파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 소방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집으로 보내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이 곡은 리춘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실제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가사로 쓰여졌습니다. 노래 속 화자는 오랫동안 바쁜 삶에 쫓겨 부모님께 연락조차 자주 하지 못한 자식의 후회와 그리움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편지를 썼더라면 당신은 그걸 읽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한 줄의 가사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1990년대 중국은 도시화와 경제 성장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노래는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을 일깨운 노래로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되살려준 곡이었습니다. 리춘보는 이 곡을 녹음할 때 여러 번 감정이 폭발쳐 노래를 멈췄다고 합니다. 실제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는 이 노래는 내 음악 중 가장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준 노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래 리춘파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양연설이 조항관리기업과 조항관리금융기업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사 한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향한과 오문, 대만 인사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습금형 국정운영로람 제5권 중국 스리랑카 독자회가 스리랑카 수도 골롬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유럽의 폭염 날씨로 이미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은 로종을 비추고 분투는 빛나는 성과와 이웃입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양연설은 종대한 정치적 의의, 리론적 의의, 실천적 의의를 갖습니다. 습금형 종소기의 중요한 연설은 15좌군의 전망계획기간 각 업종을 분발시키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한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조항관리기업과 조항관리금융기업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지고 당과 국가 사업의 재반 국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민생보상과 개선을 추진하고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 힘 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 걸어온 비난의 로정을 회고하고 당과 인민 사업 발전의 밝은 앞날을 전망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장강기숙, 공사장까지 전국 각지의 간부와 군중들은 대회의 성광을 시청하고 비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삼협그룹 부총공정사 고붕은 습금형 종석의 중요한 연설은 100년 대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는 관건적 비밀 코드를 깊이 있게 제시하고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고 산업보국, 에너지 강국을 건설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선도로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는 조항관리기업의 종치 본색을 명기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관찰할 것입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세계적 공정을 공략하고 신시대 대국의 중기를 건설하는 실무 동력으로 전면 전환시킬 것입니다. 국가전력망 절강성 자계지 전력공급회사 고객센터 지역사회 경리 존혜구는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을 시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고 신심이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련의 천지 개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산과 강을 가로탄 특고압 대동맥과 수많은 가구를 연결하는 배전망 모세 혈관을 계속해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의 인도하에 지속적으로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민생 봉쇄에 몰두하며 실제 행동으로 당문의 사명을 실천하고 전력망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 농업은행 중경무룡선료산 지점 당지부 서기 부소강은 총서기의 연설은 높은 안목과 사상을 내포하고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뿌리를 내린 금융일꾼으로서 이 위대한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이 부흥의 위협에 투신할 수 있어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한층 더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을 확고 부동하게 따르고 신심을 다지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량질 금융 서비스로 고향 사람들의 생산 발전과 소득 증대와 치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6개 시종에 비난한 우수한 특질을 지속적으로 단조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5개 필수의 최신 요구를 전당에 제기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실제와 결부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비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도록 하며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가지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항관리기업, 조항관리금융기업의 광범한 간부와 직원들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자신의 일태의 착안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분발 정신하며 시대와의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힘 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종량그룹 영양건강연구원 생물기술센터 왕소연 주임은 습금형 종속에는 위대한 공적을 이룩하는 것은 포부가 원대한 데 있고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은 근면한 데 있다고 했다며 과학기술 일군으로서 우리는 당 건설과 과학연구의 심층 융합이라는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당 건설 사상을 관철 실시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관건적 기술 공략에 몰두하면서 당문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연구진의 힘을 한 곳에 몰붙고 과학기술 혁신이 진정 민생복지에 돌려지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 기계공업그룹 8만 톤 모형 단조 프레스반 조장 용리민은 산업노동자로서 15차 국회는 전망계획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발전의 선차적 과업을 둘러싸고 조업에 초점을 맞추며 팀과 손잡고 더욱 많은 병목 난제를 공략해 대국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고 산업 노동자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 수출입은행 감속성 분행 제3당지부서기 량정은 정책성 금융기구의 기층 당원으로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무궁무진한 동력으로 삼고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편리성을 끊임없이 제고시키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원을 대외무역에 소기업, 성장기의 과학기술, 혁신기업, 녹색발전 등 분야에 종합하게 투입해 정책성 금융이라는 활수가 실물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건축 제2공정국 환흥석도만 원자력발전 용접공 양운병은 종속에는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려면 반드시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종종에너지, 전력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일대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우수한 기술을 통해 각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석유화학 광주 공정유한회사 당연회 석이 한위국은 습금형 종속에는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전략적 주동성을 시종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신시대 우리는 에너지 안전과 탄소 배출 종점과 탄소 중립 목표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학습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습금형 종속의 질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밀접히 결합해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혁신 발전을 견제하며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에너지라는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할 것입니다.
0: 향황과 오문, 대만 각계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작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분투하는 중화 아들, 딸들의 방대한 힘을 결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대표 리성발은 습금평 주석의 7일 중요 연설을 듣고 우리는 더욱 분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향안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내적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새 시대 한나라 두 가지 지도 아래 향안은 권리에서 지능으로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걷고 있으며 각계는 모두 국가 발전의 전반 대국에 적극 융합되고 봉사함으로써 국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포치를 힘써 접목하고 민족 부흥을 위한 향안의 힘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정협 상무위원이며 중국평화통일촉진회 향항총회 회장 요지승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 연설은 함의가 깊고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도 향항의 첫 5개년 기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는 국가발전전략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광동, 향항, 오문광역도시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발전대국에 융합하는 과정에 자체 더 큰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정부 교육청년발전국 공지명 국장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오문 각계에 있어서 한 차례 생동한 당사 국정 교육 과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생력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정부는 일련의 활동을 조직해 방사에 대한 청년 학생들의 리해를 기피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가는 발전 성과를 깊이 깨닫게 함으로써 조국 사랑과 오문 사랑의 훌륭한 전통을 한층 더 고양하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되게 할 것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이며 오문청년연합회 회장인 황결정은 습금형 주석의 연설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줬다면서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가 없었다면 조국의 번영창성이 있을 수 없고 오문의 안정과 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문 젊은이들은 조국 사랑과 오문 사랑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에 새로운 장을 엮어가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오문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대만 시사론평원 왕병중은 습금형 총서기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국 대륙의 역사적 책임과 절대적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민족의 약함과 혼란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만큼 반드시 민족 부흥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국기했습니다. 함은시 대만상인협회 청소년위원회 상무위원 조성영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고 대만 청년들로서의 사명의 영광과 책임이 막중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은 조국 통일의 역사 흐름을 명확히 천명했는데 이는 중화 아들 딸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대만의 미래는 국가 통일에 있고 대만 이민의 복지는 민족 부흥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1: 습금형 국정 운영 로남 제5관 중국 스리랑카 독자회가 3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습금형 국정 운영 로남 제5관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권위적인 조작으로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길, 중국의 관리, 중국의 도리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과 스리랑카는 모두 현대화기를 걷는 동행자로서 이번 독자회를 통해 양국 간 리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모으며 협력을 심화하고 손잡고 중국 스리랑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습니다.
0: 7일 훈장 수상자인 하남성 복양현 경조진 서신장촌 당지부석의 일현성은 간부라면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을 안고 지난 30여 년간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와 농촌진흥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서신장촌 농업산업단지에서 새로 도입한 무토재배 체리 도마도가

0: 성숙게 접어들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75무인 체리 도마도는 그루당 생산량이 80근 좌우에 달합니다. 서신장촌 농민 왕홍부는 많은 방문촌 사람들이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매달 수입이 4천원 내지 6천원에 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판로가 좋은 체리 도마도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신장촌은 알칼리성 토지 때문에 1인당 연간 소득이 600원도 안 됐습니다. 1983년 알칼리성 토지의 개발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리련성은 채소 하우스를 시도했지만 7, 8년 동안 겨우 17만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촌당지부 서기로 추대된 후 리련성은 취임 첫날 자신의 채소 하우스 두 채를 마을의 두 빈곤호 가정에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리련성은 간부는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기여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촌당지부서기로 추대한다는 것은 다음계 부유의 길로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온 마을을 이끌고 부유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1994년 서신장촌의 채소하우스는 40여 채로 발전했습니다. 치부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리련성은 자금을 모아 재생종이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망설였고 최종 12가구가 그를 따라 주식에 가입했습니다. 재생종이 공장이 생산을 시작해서 이내 만에 200만원의 이익을 창출하자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주식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창시회원 12가구는 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리련성은 우선 창시회원 중 당원 여성에 대해서 사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당원이라면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대중들을 이끌고 발전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사상교육을 마친 후 리련성은 시장가치가 200여만원에 달하는 재생종이 공장을 68만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촌집단 경영에 넘기고 집집마다 주수가 되어 해마다 이익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리련성은 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자금을 모아 방직, 냉동, 기계 등 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프로젝트를 고찰하고 기술 인재를 초빙했습니다. 서신장촌 농민 리선비는 1997년에 리서기를 따라 남방 고찰을 했는데 여관에 묵어본 적 없이 차만 타고 다녔고 6일 동안 40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서신장촌의 농산품은 판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촌기업의 생산 주문량도 줄을 섰습니다. 촌당지부 서기를 맡아 35년 동안 고생해온 리련성은 서신장촌을 전국 농촌진흥본보기로 발전시켰고 1인당 연 수입은 4만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갈수록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1: 국가 5종국이 7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올해 우리나라 석달 업무량은 이미 전억 건을 넘었습니다. 우편 택배업의 발전 지구력은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평온하게 성장하고 경제 발전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량완 추세를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재반 소비 진작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소비시장이 평온한 성장을 유지하고 소비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석달 시장의 규모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국가 5종국 발전연구센터 전략계획연구부 료강주임은 우리나라 석달 업무량은 지난해보다 9일 앞당겨 전억 건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5편 석달업 발전 지구력의 유력한 실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평온하게 성장하고 경제 발전이 안정 속에서 전진하는 량완 태세를 반영합니다. 올해 들어 우편 택배업은 농촌 배달 물류체계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해 봉사의 기층 심입, 네트워크 안정, 대중 편의를 촉진했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또 선진 제조업과 깊이 융합돼 지능화 록세, 융합화의 새로운 모습을 구축했습니다. 류강주임은 우편 택배업은 생산과 소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시와 농촌을 위해 봉사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에서 선도적이고 기초적이며 전략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강주임은 소비 촉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업종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가 점차 커지면서 물류 분야에서 우편 택배업의 선도 역할이 진일보 발휘되면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으로 동력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민정부, 과학기술부, 중국과학기술협회가 4일 국제과학기술기구 설립 등록 지침을 공동 발표하고 개방, 공평, 공정, 비차별화 국제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 역내에서 국제과학기술기구를 설립할 경우 외국인 회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하고 운영 시 국제성과 비영리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1: 과학호 종합탐사선이 4일 정도 모항을 떠나 40여일 동안의 2026년도 서태평양 과학탐사 공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는 2010년부터 서태평양 과학탐사 운항을 시작하고 서태평양 주요 다면에 대한 이런 14년 동안의 다요소 해양환경 시간순서 관측 자료를 축적해 기후변화 대응, 심해자원, 환경탐구의 중국의 지혜를 기호했습니다.
0: 중국 해경수산함 편대가 4일 대산함 편대를 교대한 후 법에 따라 중국 대만 동부 해역에 대한 집법 순시를 시작했습니다. 6월 1일에 대산함 편대는 관련 해역에서 순찰, 어민 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상 항행과 조업 질서를 확보하고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1: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폭염 날씨로 초과 사망자 수가 4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강풍이 겹치면서 여러 국가에서 산불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 개월간 극한 날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최근 80년 내 최고 기온이 나타난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여러 곳의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리스트 장관은 3일 폭염 기간 프랑스의 초과 사망자 수가 2025명에 달했다며 이는 예상 수준보다 30%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지속되는 고온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프랑스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 전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사클레 병원 루이시의 원장은 장비 부족과 물자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에 있어 이번 주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해 병원의 모든 사람이 쉼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온 날씨는 유럽의 식량 생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독일 농민협회 록베트 회장은 식량 특히 밀이 여무는 결정적 단계에서 이 같은 극심한 폭염 날씨는 수확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속된 폭염 날씨에 가뭄과 강풍이 겹치면서 유럽 여러 곳에서 산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레코르니 총리는 올 여름철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미 7천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엘니뇨 상태가 이미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내에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곳에서 폭염, 가뭄, 집중호우, 기타 극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이 4일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새 라운드 협상이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 대표의 급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문제, 이란

오늘은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도전입니다.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제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브라질과 중국, 유럽 동맹이 공동 제기하고 성립한 탄소 배기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은 탄소 시장의 국제 협력을 심하고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을 다그치는 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0차 체약국 대회가 브라질 벨렌에서 열렸습니다. 회기간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은 많은 나라와 지역에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연맹 성립을 공동 제기한 브라질, 중국, 유럽 동맹은 탄소 배기권 거래시장 개방연맹 사업대강에 공동 서명하고 동맹 목표, 사업 범위, 관리 구조와 결책 기재 등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 기재가 실질적 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맹 규약에 따라서 브라질이 초대 이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 동맹이 공동 이장국을 맡았습니다. 이 연맹은 기후변화의 직면에 그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수

녹색 전환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 시장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거래 체계는 배출 감축 도구를 넘어 산업 발전과 국제 무역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증강할 것인지는 모두가 공동 직면한 중요 과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으면서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에너지 산업에 몰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량을 다루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녹색 발전과 탄소 시장 건설에 관한 중국의 풍부한 경험은 세계 기후 관리에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고 브라질을 포함한 발전 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알맞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인 중국은 항상 공동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 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심하면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길을 냈습니다. 브라질은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했습니다. 중요한 신흥 경제체인 양국은 자원 기부, 산업 구조와 발전 수요 면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신에너지, 녹색 금융, 생태 보호 등 분야에서 큰 협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관련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방 연맹의 설립은 쌍방의 정책 소통, 경험 교류와 실무 협력을 가열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중요한 무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브라질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2030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에서 탄소 시장은 환경 정책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산림 탄소 싱크 등 저탄소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주요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수익을 취업 촉진, 민생 개선, 사회 불평등 감소 등에 돌려 브라질의 지속가능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당면 글로벌 녹색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의 설립은 시대 발전세에 부합됩니다. 회원국은 탄소시장 규칙 건설, 탄소배출회계, 시장, 신용기재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탄소시장에 대한 각 회원국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을 녹색 발전 분야에 유치하고 기후금융, 녹색 투자, 지속가능한 무역 등 분야에서 회원국의 협력을 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 견고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브라질과 중국과 기타 파트너는 공동 협력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골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의 폭염 날씨에 공동 대응하는 중국 공군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부티크 커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황문수가 북경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연구생 지도 교수님을 따라 황문수를 교회하고 그녀의 고향을 알아보도록 가겠습니다.
2: 저는 북경 사범대학의 사상정치과 교원 학혜연입니다. 봄날의 기운과 함께 저는 백색시 라거편의 백리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600여무의 차밭에서는 주민들이 차를 따느라 분주했습니다. 올해 이곳의 찻잎은 대풍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백리촌의 황옥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차밭에서 올해의 신차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황욱의 아내로 저희 제자 황문수가 근무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백리촌의 전직 제1서기이자 7일 훈장 수상자입니다. 2019년 빈곤해탈 공략 과정에 황문수는 바로 이곳에서 공모 수행 중에 희생했습니다. 2018년 황문수가 금방 백리촌에 왔을 때 이곳에는 총 103가구 474명의 빈곤 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이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매년 과일 등 작물을 재배하면 수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마을 전체가 이미 순조롭게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황문수 서기를 언급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3: 황서기가 와서 우리를 이끌고 사탕귤, 잣잎, 요차를 재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의 소득은 많을 때면 15만 원에서 16만 원에 이르고 적을 때에도 5만 원 이상은 됩니다.
2: 지금도 백리 군중들은 황문수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녀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황문수 서기의 고무하에 마을에서는 대규모로 사탕귤, 요자, 찻잎 등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외부로 통하는 길이 더욱 좋아졌고 마을의 산업은 번창해졌으며 당원 간부들은 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3: 우리는 황문수 동지의 선진적인 품성을 잘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2: 최근 며칠 동안 저는 마을의 당원 간부, 조민들과 자주 교류하며 발전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황문수 서기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조민들과 함께 경제 작물의 품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비판은 이미 숙성했고 400여무의 신품종 키위도 열매를 맺었으며 마을의 관광산업도 이미 의사 일정에 올랐습니다. 당원 간부들의 인솔하에 백리촌의 행복한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4: 오늘 우리는 북경 사범대학의 학혜연 선생님과 백리촌의 제3임 제1석이 황욱을 평화그림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4: 어서 오세요. 황욱 서기님, 백리촌의 제3인 마을 주재 제1서기이시죠?
5: 맞습니다.
4: 지난 몇 년 동안 매일마다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은 백리촌을 날로 발전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느낌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5: 정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백리촌에서는 천지 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7년 이전에 마을에서 좋은 제품을 찾으려면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22km의 산업길이 마을의 11개 툰 전체를 연결시켰고 소득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사탕귤 치부 선두조자 반탕무의 말을 빌자면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이 과정에서 각급 당 조직, 마을 조직 간부, 공산당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5: 네, 천민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의 관건은 결국 지부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백리촌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결국 우리 당에 올바른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 지부 위원들과 마을 주재 실무팀이 마음속에 민중을 품고 실제 행동으로 촌민들을 이끌어 함께 빈곤에서 해탈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물건인 손전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4: 네, 손전등이요.
5: 우리 백리촌의 주민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낮이면 거의 다 산에 올라가 자신의 밭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당지부위원회와 촌민위원회 간부 그리고 마을 주재 실무팀이 가정 방문을 하고 사물을 보려 해도 저녁 시간이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손전등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물건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손전등이 비추는 곳에 우리 지부의 당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4: 손전등이 비추는 곳에 우리 지부의 당원들이 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학 선생님, 저는 문득 마을 주재 간부의 손전등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사상정치 수업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사상정치 지식을 활성화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이런 본보기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당의 집단 이익을 위하고 사심 없이 봉사하는 정신을 느껴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4: 조금 전 백리촌 영상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정 선생님을 가족처럼, 지인처럼, 식구처럼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2: 바로 황문수 덕분에 저는 백리촌과 인연을 맺게 됐고 정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황문수가 일하다 희생한 곳이라 황리촌은 마치 그녀의 집과도 같아서 딸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0: 초대하고 싶습니다.
1: 명예촌민이란 말씀이지요?
0: 네, 맞습니다. 저는 특별히 촌민위원회에서 인쇄한 증서를 가져왔습니다. 학선생님도 우리 백리촌을 두 번째 집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폭염 날씨에 공동 대응하는 중국 공급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폭염 날씨가 독일과 프랑스, 벨지크 등 유럽 국가를 휩쓸면서 에어컨 쟁탈전이 현지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전기 제품 매장에서 에어컨과 선풍기 구역에 많은 진열대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설치률이 19%에 불과한 가운데 폭염 날씨가 잦아지면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가전제품 브랜드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동회사 산하의 유럽 온라인 소매 플랫폼인 조이바이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폭염 날씨 기간 관련 플랫폼의 에어컨 제품 판매량이 6월 첫 주부터 4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이바이가 여름 블랙 파이브 연중 쇼핑 축제를 시작하면서 분체 에어컨의 미국 시장 판매량이 42배, 선풍기 판매량은 80배, 목걸이 선풍기 판매량은 1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파리의 소미 회사 플래그십 스토어는 이용객과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매일 영업 전부터 문 밖에 고객이 줄을 서고 프랑스 홈페이지에서 새로 보충한 선풍기가 반나절 만에 매진한 상황입니다. 소미 회사의 독일 관련 매장도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풍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매장에 새로 도착한 신규 상품이 몇 분 만에 매진되는 등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유럽 소비자들이 에어컨을 구매한 후 설치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바로 구매 가능성이 설치 가능성으로 전환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은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현지 사용자들을 위해 실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민 루카스 니골은 셋집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지만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여러 해 동안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동의하더라도 소음에 대한 이웃의 우려 그리고 건물의 외관 보호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밖에 현지에서 자질 있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설치 선로가 오래되고 설치 요금이 높았습니다. 에스파냐의 한 소매상은 현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대기 기간이 3일에서 10일 정도로 연장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 분리형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이릅니다. 그리고 설치 요금이 대략 1,000유로에서 3,600유로에 달해 에어컨 자체보다 비쌉니다. 사용자들에게서 이는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중국 기업의 혁신 능력과 공급 사실의 근성을 각인하기도 합니다. 기업계 인사는 유럽 시장을 상대하는 중국 기업은 현지의 건축 구조, 임대 제도, 설치 조건, 물류 시효와 애프터 서비스를 둘러싸고 제품과 공급 사슬을 재조직함으로써 제품이 진정으로 현지의 생활 장면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유럽 시장에 진출한 중국 미데아의 한 에어컨은 설치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출력과 소음이 표준에 부합돼 유럽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근처의 미데아 독일 개발센터에서 개발팀은 제품이 현지화 요구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설 장치에서 에어컨까지 제품을 설계할 때 가능한 외벽을 파괴하지 않고 복잡한 시공을 피면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집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데아 가정용 에어컨 기술 혁신 책임자인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외벽에 설치하는 설비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지대는 다양한 유럽 창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미데아 유럽개발센터 가정용 에어컨 사업부 책임자 동은준에 따르면 이런 설계는 바로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혁신의 축소판입니다. 중국 기업의 강대한 유연성 제조와 기술 축적, 그리고 유럽 현지의 거주 문화와 요구에 대한 독일 공정사의 통찰을 결합함으로써 기술이 진정으로 절박한 민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운송도 따라서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중도 통로로서 중국 유럽 열차는 해운과 유럽의 창고 그리고 현지의 배송 체계와 함께 다국 공급망을 구성함으로써 유럽 시장에 대한 안정한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틀란 회사의 한 실크로드 책임자 마틴 쿠백은 중국 유럽 간 열차는 안정적이고 믿음직하고 지속 가능한 운수 서비스를 제공해 화물이 더 빨리 유럽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부티크 커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브라질에서 커피는 음료일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문화기도 합니다. 상파울루 커피 축제 책임자인 카요 알론소는 예전에 전통적인 필터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지금은 커피의 새로운 시장, 커피를 마시는 새로운 방식을 리해하기 시작했다며 부티크 커피 시장이 브라질인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간 이비라 부엘라 공원 비엔날레 청사는 커피 향기가 사넘쳤습니다. 제5회 상파울루 커피 축제, 커피 재배 농가, 베이커리 상,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모인 가운데 풍부한 커피 체험 활동을 통해 브라질 커피 시장의 산업사슬의 생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상파울루, 파라나주 등 커피 생산국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글로벌 부티크 커피협회 심사체계에서 80점 이상의 커피는 정품 뒤에 속하며 고품질과 독특한 생산지의 맛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콘수엘로 커피 농장 농장주 블로라 세라는 가르사 생산지에 위치한 이 가정농장은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전 기계 생산력을 추구하기 위해 세라의 할아버지는 미나스의 큰 산에서 가르사 병원으로 이사해 새로운 커피 농장을 개척했습니다. 세라에 따르면 량이 적고 품질이 뛰어난 부티크 커피는 채취할 때 전숙 열매만 고르고 생두 단계에 전자기계를 통해 엄격히 선별해 흠집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원두는 스스로 매우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어 끓일 때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라에 따르면 전통적 일광건조 방식은 원두 표면에 미생물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가르사 지역 특유의

견과류나 캐러멜, 초콜릿 맛을 보여줍니다. 현재 장원에서 생산하는 원두는 여전히 대중 상품에 속하지만 부티크 커피는 미래의 발력점이 될 것입니다. 현지 생산자들은 현재 중국 수입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 부레노 페라스는 브라질 시장의 경우 5년 전만 해도 미리 갈아놓은 커피 가루를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원두도 살 수 있고 핸드드립 커피도 고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편화된 부티크 커피의 경우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커피 축제를 세 번째로 찾았다며 브레노 펠라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의 제품 종류가 날로 풍부해지고 생산지 우세를 통해 소비자들이 각이한 품종과 맛 그리고 가공 방식의 커피를 쉽게 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노 펠라스는 온라인 정보는 실제 미각 체험을 대체할 수 없다며 커피 축제는 다양한 커피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층 커피 소비자인 펠라스는 핸드드립을 선호합니다. 맛이 여러 차원인 커피를 선호하는 펠라스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핸드드립 커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전신상들이 다양한 가공 방법을 시도하고 기타 커피 품종을 전시하면서 업계 전체가 다원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추세를 추진하는 주력군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핸드드립 커피가 조용히 흥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것은 브라질 사람들의 일상적 습관입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주 남부에서 온 나오미는 지역사회에서 이웃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집에 초대해 커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따뜻하고 달콤한 블랙커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브라질 상인 나오미는 이번 축제에 자신의 혁신 브랜드인 포켓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나오미는 부티크 커피에 대한 관심이 커져 도보 여행을 할 때도 원두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로스팅 정도가 부동한 원두를 포장해 커피 맛과 형식에 대한 시장 수요에 적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발효 공법을 혁신한 커피는 꽃향기가 그윽하고 차처럼 상큼하며 전시회에서 인기가 컸습니다. 부티크 커피를 경영하는 산타모니카 커피 최고 경영자 마셀로 모스코피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판매하는 제품을 현재 중국 등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산업 사슬의 발전을 통해 브라질 부티크 커피가 품질과 가격 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방대한 예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또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최근 길가에서 파는 반쪽으로 자란 수박을 절대 사지 말라는 화제가 미니 블로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주시 적십자병원 응급의학과 보조임의사 류건봉은 길가에서 잘라 파는 수박에는 일정한 잠재 위험이 존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첫째, 수박 등 과일은 땅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토양, 광개수, 밭에는 모기와 벌레, 농가 거름 등은 모두 껍질에 병원성 세균을 옮길 수 있습니다. 상인이 즉석에서 자를 경우 칼을 씻을 조건이 없어 칼이 과일 껍질의 세균을 깨끗한 과육으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철저히 소독하지 않은 도마와 칼을 함께 사용한다면 세균의 녹색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수박은 자른 후 환경에 노출되는데 과육의 당분이 충족하고 수분이 많으며 영양가가 높아 세균 번식에 매우 적합합니다. 류건봉은 예를 들어 대장 강균은 주로 칼이나 도마를 통해 날 고기 등에서 과일로 교차 오염되는데 인체가 감염되면 경면설사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장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용혈성 뇌독증 후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건봉은 여름철 고온 환경이 세균 번식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완전한 수박을 구매하여 절단 과정의 오염 기회를 줄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만약 한 통을 다 먹지 못할 경우 과육이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인에게 즉석에서 잘라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절단면이 신선하고 특이한 냄새가 없고 변색이 없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상한 수박 절단면은 어둡고 발효된 냄새가 납니다. 가정에서 수박을 처리할 때도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바 칼도마는 생고기, 해산물과 혼용하지 말고 과일 전용 도구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박을 자르기 전에 흐르는 물에 수박 껍질을 씻고 자르기 전에 칼과 도마를 끓인 물에 데칠 수 있습니다. 절단 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말고 냉장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말며 하룻밤을 넘겨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 후에도 세균이 서서히 번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에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남옹란 씨의 생명의 연장꽃, 곰팡이꽃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유비무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잠시 꾸도면 더 좋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네 곡의 세계 명곡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정산, 결제, 신용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 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동지불의 상호연계를 추진하여 이전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최종 대출 자로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 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구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 처리 기재 건설을 추진하고 위험 처리 쟁략 방법 제도를 풍부히 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보장기금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예금 보험 기금 위험 처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시스템적 금융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를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금융 거버넌스 기대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의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매 무역과 투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민폐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반성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이민폐의 역외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역외 이민폐 금융 상품을 풍부히 하며 이민폐 정산 결제 운행 배치를 최적화하고 통화 스와프 기재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 깊이 있게 동참하고 중대한 국제 금융 규칙 표준 제정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에 부응되는 금융감독관리와 위험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하여 개방조건에서의 금융안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직책리행에 부응되는 재무예산관리체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법, 금융안정법, 돈세탁방지법 등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조항은행 법률 제도를 기반으로 조항은행의 내부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독립적인 조항은행 재무예산관리 제도를 실행하며 총준비금, 특정준비금, 손실삭제, 자본보충 기재를 보완하고 조항은행의 국가자본금을 보강하여 조항은행의 자산 대차 대조표가 더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능동적인 조정과 금융 위험에 대한 적시적인 대처를 확보하고 화폐 가치의 안정과 금융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좌왕이 신시대 새 장종의 길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침바,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이 삼농 본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왕이 삼농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과시했기에 비련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는 데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농해농 보농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강농해농 보농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의 삼농 방침과 정책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데서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시종 농민에게 의거하고 억만 농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은 정책과 책략을 통하여 억만 농민들을 기밀히 단결시키는 데 깊은 종실을 돌리면서 공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시종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존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제하고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힘써 혁파했습니다.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 각 거류와 각 류행의 경영 주체를 포괄하는 농업 지원 보호 제도를 수립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강농 해농 보농 제도에 대한 지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그 혜택 보급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제도 체계가 날로 성숙 완비돼 농업과 농촌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우리 당의 지속적인 종농 강농의 전략과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당의 삼농 정책은 억만 농민들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천 모색과 정책 혁신은 신시대 새 장종의 길에서 강농, 해농, 보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즐거운 들놀이.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남옹란 씨의 생명의 연장꽃, 곰팡이꽃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 집 장독대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할머니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장독대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다. 된장만 있으면 험난한 세월에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장독대다. 육식을 즐기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된장 한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주듯이 된장은 우리 삶의 한 축이었다. 그 시절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까치발로 장독에 매달려 된장을 후벼

어둡던 풍경은 생활의 일부였다. 그렇게 애들은 몸에 필수인 아미노산을 섭취하고 질병을 이기면서 자라났다. 나는 이런 기억과 함께 된장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매년 어머니가 하던 대로 고향 땅에서 생산한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장을 담근다. 메주는 지푸로 예쁘게 감싸고 한겨울 동안 그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준다. 도시의 주택들에서는 메주를 거둘 자리가 마땅치 않지만 남편은 걸상의 메주를 주렁주렁 가로세로 걸어두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게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은 그 기발한 착상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메주가 재래식 환경을 떠나서도 훌륭하게 발효하듯이 우리도 그 어떤 환경의 이하를 막론하고 우리식 우리 방법대로 적응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무한한 자랑을 느꼈다. 내가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글 때면 어머니의 그림자가 시종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나도 그대로 이어받아 내 딸에게 전해주고 있다. 세대로 이어지는 장독대 문화는 음식 문화의 상징이자 선인들의 삶의 지혜이다. 많은 사람들이 된장을 시장에서 사먹는 오늘날에도 나는 여전히 집에서 장을 담그며 그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메주에 피어난 푸른 곰팡이 꽃은 마치 그동안 기원되어온 시간을 대변하듯 아름답다. 메주는 질적 변화를 겪으며 발효되고 그 과정에서 작은 고통을 감내한다. 이 발효 과정은 인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겪는 성장과 흡사다. 메주와 장을 담그는 비법은 별다름이 아닌 안주인의 손맛과 메주의 완벽한 조화이다. 메주가 아무리 잘 발효되었더라도 소금과 물, 메주 비율이 맞지 않으면 장맛은 떨어진다. 하기에 진정한 우리 맛을 내기 위해서 내공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내이고 실천이다. 봄날 산 언덕에서 산랑이는 바람에 춤추는 흰 도라지 꽃이 한창일 때 마당 한복판에서는 장독대가 내리쬐는 태양의 광선과 스며드는 자연의 향기에 한창 숙성하고 있다. 그 장맛을 상상해보라. 이런 생태 환경에서 숙성된 된장은 그 자체로 약효를 지니기도 한다. 예로부터 머리에 타박장을 입으면 된장을 바르고 입맛이 떨어질 때는 장물을 마셨다. 어머니의 정성 어린 소맛이 담긴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 깃든 치유의 음식이기도 했다. 내가 노을 쓰고 시집가던 날 엄마는 앞으로 세간살이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음식이 바로 된장, 간장, 소금이라며 간곡히 일깨워 주셨다. 이 세 가지만 갖춰져 있으면 흉년 세월에도 무난히 살아갈 수 있다고 반복하여 설명하셨다. 그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나는 30세 미만부터 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흉내내며 메주를 깨끗이 씻어내고 따스한 봄바람에 말리며 장 담글 준비를 했다. 장독 내부를 소독하고 메주를 차곡차곡 쌓아올렸다. 그 모습은 마치 왕할머니 세대부터 어머니 그리고 나의 이르는 삶의 연속선처럼 보였다. 장독대에 말린 메주들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선조들이 이 장독 문화를 지켜왔다네. 나는 대답 대신 정성을 넣어서 장 담그기에 몰두했다. 이렇게 지킨 장독 문화 전통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이미지를 갖는다. 한 달간 숙성시킨 뒤 만들어진 간장은 그 맛이 독특했다. 메주에게도 금기는 있다. 섣달에 메주를 만들지 않는 것, 이산할 메주를 옮기지 않는 것 등은 선인들이 지켜온 규칙이다. 나는 이 규칙을 될수록 지킨다. 그리고 될수록이면 음력 정월 보름 좌우에 메주를 만들었다. 그때 밝은 달을 바라보며 올해 메주가 잘 발효되기를 기도했다. 기특하기도 메주는 내 기도를 알아듣기로도 하듯이

여운의 곰팡이 꽃을 아름답게 피워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 매주를 보고 이 집 매주가 올해 정말 곱게 떴었구마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찬사에 나도 매주도 흥이 절로 나고 내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결국 콩은 이렇게 우리의 손끝에서 매주로 다시 된장으로 그 생명을 연장했다. 매주는 단순히 발효 과정의 중간 사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콩이 그 긴 뎌장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곰팡이 꽃은 삶의 시련을 견뎌낸 흔적이며 매주 속 진액은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선물이다. 콩은 그렇게 매주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고 그 매주는 장독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다하며 된장으로 변모했다. 매주의 존재는 우리 삶의 축소판과도 같다.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성숙해지고 결국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들 세대가 전해준 지혜는 매주가 곰팡이 꽃을 피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 자신을 다듬고 성숙시키며 더 나은 맛을 내기 위한 삶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된장으로 태어난 매주는 우리 밥상 위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며 전통과 문화가 세대를 넘어 이어져 나아가는 상징으로 되었다. 이러한 생명과 지혜의 연장선은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우리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렇듯 매주와 된장은 음식 이상의 삶의 본질을 담고 있다. 콩은 매주와 된장으로 그 생명을 연장하며 우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 매주가 곰팡이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도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성숙을 받아들이며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된장 문화는 자손만대로 이어지고 생명과 희망을 이어주는 곰팡이 꽃은 영원히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이 또한 땅에서 피어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 싶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 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유비무환입니다. 있을 유, 갖출 비, 없을 무, 근심환으로 구성된 유비무환, 요, 빼, 우환은 사전에 준비가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는 사전에 준비하면 후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격하고 도읍을 포위했습니다. 이에 정나라 원공 대신들은 대경을 실색했고 결국 화해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나라는 왕자를 파견해 화해를 청했고 진나라의 조모와 정나라의 군주가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나라는 포로 거둔 정나라 군사들을 사면해 주었고 순찰 군사들을 철수했으며 정나라 경내에서의 약탈 행위를 중지시켰습니다. 또 진나라 왕은 협공에 참가한 여러 나라들의 진나라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나라는 복종과 감격의 표시로 진나라 왕에게 악사 3명과 가무에 능한 미녀 16명 그리고 연주할 때 사용하는 귀한 악기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밖에도 마차 100대, 병장기, 갑주 등을 보내왔습니다. 진나라 왕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나라 왕은 지난 몇 년간 진나라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승승고를 거듭 올린 원인은 대신 위조가 좋은 기략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조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 말을 따라서 융적의 여러 부락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고 중원의 여러 나라들 중 8년 동안 9번이나 제후국의 회병을 주도했네. 이는 잘 어우러지는 음악이 전혀 삐걱대는 부분이 없는 것과 같소. 지금 정나라가 짐에게 악대를 보내왔으니 우리 함께 그 연주를 들어보세. 진왕은 악대의 절반을 갈라서 위조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위조는 극구상하며 말했습니다. 용적과 평화롭게 지내면 나라의 복입니다. 8년 동안 9번이나 제후국의 회맹을 주도했고 제후들이 변심하지 않은 것은 폐하의 위험과 많은 대신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위조가 말했습니다. 옛 성년들은 안전할 때 항상 위험을 대비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먼저 후환을 생각하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신은 주군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나라 왕이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어찌 내가 소홀히 대하겠소. 당신이 없었더라면 용적과의 관계를 원활히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황하를 넘어 우리의 영토를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오. 공인은 자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법전에 규정된 일이거늘 어찌 사용한단 말이오. 내 성의를 받아주시오. 이때로부터 위조는 금과 돌 등으로 구성된 귀한 악기 연주를 듣는 특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화선 양공 11년에 수록되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사전에 준비하면 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잠시 거두면 더 좋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나의 자원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이런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대변해주는 용어가 정보 피로 증후군입니다. 정보 피로 증후군 전문가인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의 재밌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영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인식시킨 후 최면을 유도해 마치 실제인 양 느끼도록 하고 심장박동, 피부저항 등 신체에서 표현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휴일날 전화에 찍힌 상사의 전화번호나 문자 메시지를 고공 번지점프나 자동차 사고보다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별것 아닌 메시지도 앞에 상사나 업무라는 제목이 붙어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사람 얼굴보다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저녁 식사를 해도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샀습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까지 SNS를 체크하다 보니 피곤합니다. 모두 SNS 피로 증후군의 증상들입니다. 네, 이럴 땐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 인터넷과 잠시 리별하는 것이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루가 어렵다면 몇 시간이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과도한 정보가 잠시 끊기면 우리 뇌 분석 시스템은 잠시 꺼지고 내면의 창조, 충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우리 뇌는 정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네, 이미 있는 정보인지 그 중에 나의 생존과 관련된 정보는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정보까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정말 중요한 정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만 응대하다 보니 내면의 창조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 업무에 있어서도 기발함과 참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초창기 휴대폰 광고 중에 대수풀 거니며 자연을 음미하는 중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자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스마트폰 시대에 다시 한번 패러디가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나 자신을 만날 때 스마트폰과 인터넷 모두 끊어놓는 디지털 디톡스를 한 번쯤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세계 명곡과 함께 이 고요한 밤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바로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서곡입니다. 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서곡은 17살 소년이 써내려간 마법같은 시편입니다. 음악사 최초의 낭만주의 표제 음악형 서곡으로 전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동맹희극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서막의 가벼운 현악 선율은 마치 달빛 숲속에서 춤추는 요정들을 떠올리게 하고 이어서 흘러넘치는 선율은 극속 연인들의 오해와 요정들의 장난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마지막 악장으로 선율이 천천히 마무리되며 마법 숲을 지나서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낭만주의의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한다는 특징을 극한으로 살려냈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익숙한 곡은 바로 캐논입니다. 이 캐논은 곡 제목이 아니라 하나의 악곡 형식으로 문자 그대로 돌림창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지그는 춤곡을 말합니다. 독일 작곡가 파헬베리 작곡한 캐논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통상 캐논이라고 하면 이 곡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캐논의 화상 진행은 대역순환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듣기 좋으며 바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작곡가에게 사랑받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입니다. 예,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은 집시의 영혼이 펴낸 거친 불길입니다. 브람스의 21곡 헝가리 무곡 중 이 곡이 가장 널리 알려지는데 전적으로 집시 민속 음악 소재에서 사용했습니다. 리듬은 자유롭고 거침없으며 음색은 짙고 뜨겁습니다. 전반부에는 은은한 서정이 깔려있다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축제 같은 열정으로 변해 민속춤 특유의 즉흥적인 활기를 온전히 쏟아냅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바로 브람스의 자장가입니다. 브람스의 자장가는 거친 겉모습 속에 감춰진 극도의 부드러움입니다. 이 작품은 브람스가 친구의 어린 아기를 위해서 작곡했는데 선율이 화려한 장식이 거의 없을 만큼 네, 간단하면서도 모든 음표마다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율에는 클라라 슈만을 향한 그의 감정은 봄돼 예를 지켰던 플라토닉한 그리움도 서려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잠재는 노래가 되었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이 선율 속에서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정석이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대회산 중요한 연설이 조항관리기업과 조항관리금융기업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사 한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향안과 오문, 대만 인사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습금형 국정운영로람 제5관 중국 스리랑카 독자회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유럽의 폭염 날씨로 이미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1: 뉴스여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은 로종을 비추고 분투는 빛나는 성과와 이웃입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중요한 연설은 중대한 정치적 의의, 리론적 의의, 실천적 의의를 갖습니다. 습금형 종소기의 중요한 연설은 15자구년 전망계획기간 각 업종을 분발시키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한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조항관리기업과 조항관리금융기업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지고 당과 국가 사업의 재반 국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민생 보상과 개선을 추진하고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 힘 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석금형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 걸어온 비난의 로성을 회고하고 당과 인민 사업 발전의 밝은 앞날을 전망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장강기습, 공사장까지 전국 각지의 간부와 군중들은 대회의 성황을 시청하고 비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삼협그룹 부총공정사 고붕은 석금형 종석의 중요한 연설은 백년 대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는 관건적 비밀 코드를 깊이 있게 제시하고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고 산업보국, 에너지 강국을 건설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석금형 당건설 사상을 선도로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는 조항관리기업의 종치 본색을 명기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관찰할 것입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세계적 공정을 공략하고 신시대 대국의 중기를 건설하는 실무 동력으로 전면 전환시킬 것입니다. 국가전력망 절강성 자계지 전력공급회사 고객센터 지역사회 경리 전혜훈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을 시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고 신심이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련의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산과 강을 가로탄 특고압 대동맥과 수많은 가구를 연결하는 배전망 모세혈관을 계속해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의 인도하에 지속적으로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민생 봉쇄 몰두하며 실제 행동으로 당원의 사명을 실천하고 전력망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 농업은행 중경무룡선료산 지점 당지부 서기 부소강은 총서기의 연설은 높은 안목과 사상을 내포하고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뿌리를 내린 금융일꾼으로서 이 위대한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이 부흥의 위협에 투신할 수 있어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한층 더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을 확고부동하게 따르고 신심을 다지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량질 금융 서비스로 고향 사람들의 생산 발전과 소득 증대와 치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6개 시종에 비난한 우수한 특질을 지속적으로 단조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5개 필수의 최신 요구를 전당에 제기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실제와 결부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비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도록 하며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가지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항관리기업, 조항관리금융기업의 광범한 간부와 직원들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자신의 일태의 착안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새로운 로성에서 분발 정신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힘 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종량그룹 영양건강연구원 생물기술센터 왕소연 주임은 습금평 종속에는 위대한 공적을 이룩하는 것은 포부가 원대한 데 있고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은 근면한 데 있다고 했다며 과학기술 일군으로서 우리는 당 건설과 과학연구의 심층 융합이라는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석금형 당 건설 사상을 관철 실시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관건적 기술 공략에 몰두하면서 당문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연구진의 힘을 한 곳에 몰붙고 과학기술 혁신이 진정 민생복지에 돌려지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기계공업그룹 8만 톤 모형 단조 프레스반 조장 용림이는 산업노동자로서 15차 국민 전망계획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종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발전의 선차적 과업을 둘러싸고 조업에 초점을 맞추며 팀과 손잡고 더욱 많은 병목 난제를 공략해 대국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고 산업 노동자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수출입은행 감속성분행 제3당지부속이 량정은 정책성 금융기구의 기층 당원으로서 습금평 종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무궁무진한 동력으로 삼고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편리성을 끊임없이 제고시키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원을 대외무역에 소기업, 성장기의 과학기술, 혁신기업, 녹색발전 등 분야에 종합하게 투입해 정책성 금융이라는 활수가 실물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건축제2공정국 환흥석도만 원자력발전 용접공 양문병은 종속에는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려면 반드시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종종에너지, 전력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일대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우수한 기술을 통해 각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석유화학 광주 공정유한회사 당연의 석이 한위국은 습금형 종속에는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전략적 주동성을 시종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신시대의 우리는 에너지 안전과 탄소 배출 종점과 탄소 중립 목표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학습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습금형 종속의 질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밀접히 결합해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혁신 발전을 견제하며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에너지라는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할 것입니다.
0: 향황과 오문, 대만 각계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작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분투하는 중화 아들, 딸들의 방대한 힘을 결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대표 리성발은 습금평 주석의 7일 중요 연설을 듣고 우리는 더욱 분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향안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내적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새 시대 한나라 두 가지 지도 아래 향안은 권리에서 지능으로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걷고 있으며 각계는 모두 국가 발전의 전반 대국에 적극 융합되고 봉사함으로써 국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포치를 힘써 접목하고 민족 부흥을 위한 향안의 힘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정협 상무위원이며 중국평화통일촉진회 향항총회 회장 요지승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 연설은 함의가 깊고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도 향항의 첫 5개년 기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는 국가발전전략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광동, 향항, 오문광역도시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발전대국에 융합하는 과정에 자체 더 큰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 교육청년발전국 공지명 국장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오문 각계에 있어서 한 차례 생동한 당사 국정 교육 과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생력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는 일련의 활동을 조직해 당사에 대한 청년 학생들의 리해를 기피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가는 발전 성과를 깊이 깨닫게 함으로써 조국 사랑과 오문 사랑의 훌륭한 전통을 한층 더 고양하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되게 할 것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이며 오문청년연합회 회장인 황결정은 습금형 주석의 연설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줬다면서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가 없었다면 조국의 번영 창성이 있을 수 없고 오문의 안정과 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문 젊은이들은 조국 사랑과 오문 사랑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의 새로운 장을 엮어가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오문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대만 시사론평원 왕병중은 습금평 총서기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국 대륙의 역사적 책임과 절대적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민족의 약함과 혼란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만큼 반드시 민족 부흥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국기했습니다. 함은시 대만상인협회 청소년위원회 상무위원 조성영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고 대만 청년들로서의 사명의 영광과 책임이 막중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조국 통일의 역사 흐름을 명확히 천명했는데 이는 중화 아들 딸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대만의 미래는 국가 통일에 있고 대만 이민의 복지는 민족 부흥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1: 습금형 국정 운영로남 제5관 중국 스리랑카 독자회가 3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습금형 국정 운영로남 제5관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권위적인 조작으로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길, 중국의 관리, 중국의 도리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과 스리랑카는 모두 현대화기를 걷는 동행자로서 이번 독자회를 통해 양국 간 리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모으며 협력을 심화하고 손잡고 중국 스리랑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습니다.
0: 7일 훈장 수상자인 하남성 복양현 경조진 서신장촌 당지부석의 리련성은 간부라면 손해를 두루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을 안고 지난 30여 년간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와 농촌진흥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서신장촌 농업산업단지에서 새로 도입한 무토재배 체리 도마도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75무인 체리 도마도는 그루당 생산량이 80근 좌우에 달합니다. 서신장촌 농민 왕홍부는 많은 방문촌 사람들이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매달 수입이 4천원 내지 6천원에 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팔로 가져온 체리 도마도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신장촌은 알칼리성 토지 때문에 1인당 연간 소득이 600원도 안 됐습니다. 1983년 알칼리성 토지의 개발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리련성은 채소하우스를 시도했지만 7, 8년 동안 겨우 17만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촌당지부 서기로 추대된 후 리련성은 취임 첫날 자신의 채소하우스 두 채를 마을의 두 빈곤호 가정에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리련성은 간부는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기여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촌당지부서기로 추대한다는 것은 다음계 부여의 길로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온 마을을 이끌고 부여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1994년 서신장촌의 채소하우스는 40여 채로 발전했습니다. 치부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리련성은 자금을 모아 재생종이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망설였고 최종 12가구가 그를 따라 주식에 가입했습니다. 재생종이 공장이 생산을 시작해서 2년 만에 200만원의 이익을 창출하자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주식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창시회원 12가구는 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리련성은 우선 창시회원 중 당원 6명에 대해서 사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당원이라면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대중들을 이끌고 발전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사상교육을 마친 후 리련성은 시장가치가 2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생종이 공장을 68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촌집단 경영에 넘기고 집집마다 주주가 되어 해마다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리련성은 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자금을 모아 방직, 냉동, 기계 등 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프로젝트를 고찰하고 기술 인재를 초빙했습니다. 서신장촌 농민 리선비는 1997년에 리서기를 따라 남방 고찰을 했는데 료관에 묵어본 적 없이 차만 타고 다녔고 6일 동안 40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서신장촌의 농산품은 판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촌기업의 생산 주문량도 줄을 섰습니다. 촌 당지부 서기를 맡아 35년 동안 고생해온 리련성은 서신장촌을 전국 농촌진흥본보기로 발전시켰고 1인당 연 수입은 4만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갈수록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1: 국가 우정국이 7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올해 우리나라 석달 업무량은 이미 천억 건을 넘었습니다. 우편 택배업의 발전 지구력은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평온하게 성장하고 경제발전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량완 추세를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재반 소비 진작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소비시장이 평온한 성장을 유지하고 소비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석달 시장의 규모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국가우정국 발전연구센터 전략계획연구부 료강주임은 우리나라 석달 업무량은 지난해보다 9일 앞당겨 천억 건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우편 석달업 발전 지구력의 유력한 실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평온하게 성장하고 경제발전이 안정 속에서 전진하는 량완 태세를 반영합니다. 올해 들어 우편 택배업은 농촌 배달 물류체계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해 봉사의 기층 심입, 네트워크 안정, 대중 편의를 촉진했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또 선진 제조업과 깊이 융합돼 지능화 록세, 융합화의 새로운 모직을 구축했습니다. 료강주임은 우편 택배업은 생산과 소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시와 농촌을 위해 봉사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서 선도적이고 기초적이며 전략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료강주임은 소비 촉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업종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가 점차 커지면서 물류 분야에서 우편 택배업의 선도 역할이 진일보 발휘되면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으로 동력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민정부, 과학기술부, 중국과학기술협회가 4일 국제과학기술기구 설립 등록 지침을 공동 발표하고 개방, 공평, 공정, 비차별화 국제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 영내에서 국제과학기술기구를 설립할 경우 외국인 회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고 운영 시 국제성과 비영리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1: 과학호 종합탐사선이 4일 청도 모항을 떠나 40여일 동안의 2026년도 서태평양 과학탐사 공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는 2010년부터 서태평양 과학탐사 운항을 시작하고 서태평양 주요 단면에 대한 연 14년 동안의 다요소 해양환경 시간순서 관측 자료를 축적해 기후변화 대응, 심해자원, 환경탐구에 중국의 지혜를 기여했습니다.
0: 중국 해경수산함 편대가 4일 대산함 편대를 교대한 후 법에 따라 중국 대만 동부 해역에 대한 집법 순시를 시작했습니다. 6월 1일에 대산함 편의는 관련 해역에서 순찰, 어민 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상 항행과 조업 질서를 확보하고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1: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폭염 날씨로 초과 사망자 수가 4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강풍이 겹치면서 여러 국가에서 산불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개월간 극한 날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최근 80년 내 최고기온이 나타난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여러 곳의 최고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레이스트 상관은 3일 보건기관 프랑스의 초과 사망자 수가 2025명에 달했다며 이는 예상 수준보다 30%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지속되는 고온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프랑스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 전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사클레 병원 루이시의 원장은 장비 부족과 물자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에 있어 이번 주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해 병원의 모든 사람이 쉼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온 날씨는 유럽의 식량 생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독일 농민협회 록베트 회장은 식량 특히 밀이 여물은 결정적 단계에서 이 같은 극심한 폭염 날씨는 수확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속된 폭염 날씨에 가뭄과 강풍이 겹치면서 유럽 여러 곳에서 산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레코르니 총리는 올 여름철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미 7천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엘니뇨 상태가 이미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내에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곳에서 폭염, 가뭄, 집중호우, 기타 극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이 4일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새 라운드 협상이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 대표의 급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문제,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문제, 이란 핵 문제 등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장희였습니다.

오늘은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도전입니다.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제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브라질과 중국, 유럽 동맹이 공동 제기하고 성립한 탄소 배기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은 탄소 시장의 국제 협력을 심하고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을 다그치는 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0차 체약국 대회가 브라질 벨렌에서 열렸습니다. 회기간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은 많은 나라와 지역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연맹 성립을 공동 제기한 브라질, 중국, 유럽 동맹은 탄소 배기권 거래시장 개방연맹 사업대강에 공동 서명하고 동맹 목표, 사업 범위, 관리 구조와 결책 기재 등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 기재가 실질적 운영 단계에 들어졌습니다. 연맹 규약에 따라서 브라질이 초대 이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 동맹이 공동 이장국을 맡았습니다. 이 연맹은 기후변화의 직면에 그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고 녹색 전환은 모든 국가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입지에서 발기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탄소시장은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해 더 많은 자금이 청정에너지, 저탄소 기술과 생태보호 분야에 투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조류하고 녹색 전환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시장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배출 거래체계는 배출 감축 도구를 넘어 산업발전과 국제무역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증강할 것인지는 모두가 공동 직면한 중요 과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으면서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에너지 산업에 몰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량을 다루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녹색 발전과 탄소 시장 건설에 관한 중국의 풍부한 경험은 세계 기후 관리에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고 브라질을 포함한 발전 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알맞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인 중국은 항상 공동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 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심하면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길을 냈습니다. 브라질은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했습니다. 중요한 신흥 경제체인 양국은 자원 기부, 산업 구조와 발전 수요면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신에너지, 녹색 금융, 생태보호 등 분야에서 큰 협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관련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의 설립은 쌍방의 정책 소통, 경험 교류와 실무 협력을 가열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중요한 무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브라질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2030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에서 탄소 시장은 환경 정책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산림 탄소 싱크 등 저탄소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주요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수익을 취업 촉진, 민생 개선, 사회 불평등 감소 등에 돌려 브라질의 지속가능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당면 글로벌 녹색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의 설립은 시대 발전세에 부합됩니다. 회원국은 탄소시장 규칙 건설, 탄소 배출 회계, 시장, 신용 기재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탄소 시장에 대한 각 회원국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 자본과 민간 자본을 녹색 발전 분야에 유치하고 기후 금융, 녹색 투자, 지속 가능한 무역 등 분야에서 회원국의 협력을 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 견고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브라질과 중국과 기타 파트너는 공동 협력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의 폭염 날씨에 공동 대응하는 중국 공군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부티크 커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성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황문수가 북경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연구생 지도 교수님을 따라 황문수를 요해하고 그녀의 고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는 북경 사범대학의 사상정치과 교원 학혜연입니다. 봄날의 기온과 함께 저는 백색시 라거편의 백리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600여무의 차밭에서는 주민들이 차를 따느라 분주했습니다. 올해 이곳의 찻잎은 대풍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백리촌의 황옥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차밭에서 올해의 신차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황욱의 아내로 저희 제자 황문수가 근무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백리촌의 전직 제1서기이자 7일 훈장 수상자입니다. 2019년 빈곤해탈 공략과정에 황문수는 바로 이곳에서 공모 수행 중에 희생했습니다. 2018년 황문수가 금방 백리촌에 왔을 때 이곳에는 총 103가구 474명의 빈곤 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이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매년 과일 등 작물을 재배하면 수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마을 전체가 이미 순조롭게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황문수 서기를 언급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3: 황서기가 와서 우리를 이끌고 사탕귤, 잔잎, 요차를 재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의 소득은 많을 때면 15만 원에서 16만 원에 이르고 적을 때에도 5만 원 이상은 됩니다.
2: 지금도 백리 군중들은 황문수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녀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황문수 서기의 고무하에 마을에서는 대규모로 사탕귤, 요자, 찻잎 등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외부로 통하는 길이 더욱 좋아졌고 마을의 산업은 번창해졌으며 당원 간부들은 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3: 우리는 황문수 동지의 선진적인 품성을 잘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2: 최근 며칠 동안 저는 마을의 당원 간부, 조민들과 자주 교류하며 발전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황문수 서기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조민들과 함께 경제 작물의 품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비파는 이미 숙성했고 400여무의 신품종 키위도 열매를 맺었으며 마을의 관광산업도 이미 의사 일정에 올랐습니다. 당원 간부들의 인솔하에 백리촌의 행복한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3: 오늘 우리는 북경 사범대학의 학혜연 선생님과 백리촌의 제3임 제1석이 황욱을 평어그림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어서 오세요. 황욱 서기님, 백리촌의 제3인 마을 주재 제1석이시죠?
4: 맞습니다.
3: 지난 몇 년 동안 매일마다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은 백리촌을 날로 발전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느낌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4: 정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백리촌에서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7년 이전에 마을에서 좋은 제품을 찾으려면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22km의 산업길이 마을의 11개 툰 전체를 연결시켰고 소득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사탕귤 지부 선두조자 반탕무의 말을 빌자면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3: 이 과정에서 각급 당조직, 마을조직 간부, 공산당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4: 네, 천민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의 관건은 결국 지부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백리촌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결국 우리 당에 올바른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 지부 위원들과 마을 주재 실무팀이 마음속에 민중을 품고 실제 행동으로 촌민들을 이끌어 함께 빈곤에서 해탈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물건인 손전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3: 네, 손전등이요.
4: 우리 백리촌의 주민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낮이면 거의 다 산에 올라가 자신의 밭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당지부위원회와 촌민위원회 간부 그리고 마을주재 실무팀이 가정 방문을 하고 사물을 보려 해도 저녁 시간이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손전등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물건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손전등이 비추는 곳에 우리 지부의 당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 손전등이 비추는 곳에 우리 지부의 당원들이 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학 선생님, 저는 문득 마을 주재 간부의 손전등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사상정치 수업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사상정치 지식을 활성화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이런 본보기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당의 집단 이익을 위하고 사심 없이 봉사하는 정신을 느껴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3: 조금 전 백리촌 영상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정 선생님을 가족처럼, 지인처럼, 식구처럼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2: 바로 황문수 덕분에 저는 백리촌과 인연을 맺게 됐고 정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황문수가 일하다 희생한 곳이라 황리촌은 마치 그녀의 집과도 같아서 딸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 오늘 저도 백리촌을 대표하여 우리 학혜연 선생님을 우리 마을의 명예촌민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3: 명예촌민이란 말씀이지요?
4: 네, 맞습니다. 저는 특별히 촌민위원회에서 인쇄한 증서를 가져왔습니다. 학 선생님도 우리 백리촌을 두 번째 집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폭염 날씨에 공동 대응하는 중국 공급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폭염 날씨가 독일과 프랑스, 벨지크 등 유럽 국가를 휩쓸면서

제 따르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폭염 날씨 기간 관련 플랫폼의 에어컨 제품 판매량이 6월 첫 주부터 4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이바이가 여름 블랙파이브 연중 쇼핑 축제를 시작하면서 분체 에어컨의 미국 시장 판매량이 42배, 선풍기 판매량은 80배, 목걸이 선풍기 판매량은 1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파리의 소미회사 플래그십 스토어는 이용객과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매일 영업 전부터 문 밖에 고객이 줄을 서고 프랑스 홈페이지에서 새로 보충한 선풍기가 반나절 만에 매진한 상황입니다. 소미회사의 독일 관련 매장도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풍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매장에 새로 도착한 신규 상품이 몇 분 만에 매진되는 등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유럽 소비자들이 에어컨을 구매한 후 설치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바로 구매 가능성이 설치 가능성으로 전환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은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현지 사용자들을 위해 실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민 루카스 니골은 셋집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지만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여러 해 동안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동의하더라도 소음에 대한 이웃의 우려 그리고 건물의 외관 보호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밖에 현지에서 자질 있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설치 선로가 오래되고 설치료금이 높았습니다. 에스파냐의 한 소매상은 현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대기 기간이 3일에서 10일 정도로 연장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 분리형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이릅니다. 그리고 설치료금이 대략 1,000유로에서 3,600유로에 달해 에어컨 자체보다 비쌉니다. 사용자들에게서 이는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중국 기업의 혁신 능력과 공급 사슬의 근성을 각인하기도 합니다. 기업계 인사는 유럽 시장을 상대하는 중국 기업은 현지의 건축 구조, 임대 제도, 설치 조건, 물류 시효와 애프터 서비스를 둘러싸고 제품과 공급 사슬을 재조직함으로써 제품이 진정으로 현지의 생활 장면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유럽 시장에 진출한 중국 미데아의 한 에어컨은 설치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출력과 소음이 표준에 부합돼 유럽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근처의 미데아 독일 개발센터에서 개발팀은 제품이 현지화 요구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설장치에서 에어컨까지 제품을 설계할 때 가능한 외벽을 파괴하지 않고 복잡한 시공을 피면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집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데아 가정용 에어컨 기술 혁신 책임자인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외벽에 설치하는 설비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지대는 다양한 유럽 창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미데아 유럽개발센터 가정용 에어컨 사업부 책임자 동은준에 따르면 이런 설계는 바로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혁신의 축소판입니다. 중국 기업의 강대한 유연성 제조와 기술 축적, 그리고 유럽 현지의 거주 문화와 요구에 대한 독일 공정사의 통찰을 결합함으로써 기술이 진정으로 절박한 민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운송도 따라서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중도 통로로서 중국 유럽 열차는 해운과 유럽의 창고 그리고 현지의 배송 체계와 함께 다국 공급망을 구성함으로써 유럽 시장에 대한 안정한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틀란 회사의 한 실크로드 책임자 마틴 쿠벡은 중국 유럽 간 열차는 안정적이고 믿음직하고 지속 가능한 운수 서비스를 제공해 화물이 더 빨리 유럽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부티크 커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브라질에서 커피는 음료일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문화기도 합니다. 상파울루 커피 축제 책임자인 카요 알론소는 예전에 전통적인 필터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지금은 커피의 새로운 시장, 커피를 마시는 새로운 방식을 리해하기 시작했다며 부티크 커피 시장이 브라질인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간 이비라 부엘라 공원 비엔날레 청사는 커피 향기가 사넘쳤습니다. 제5회 상파울루 커피 축제, 커피 재배 농가, 베이커리 상,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모인 가운데 풍부한 커피 체험 활동을 통해 브라질 커피 시장의 산업사슬의 생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상파울루, 파라나주 등 커피 생산구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세계 제1위의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글로벌 부티크 커피협회 심사체계에서 80점 이상의 커피는 정품 뒤에 속하며 고품질과 독특한 생산지의 맛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콘수엘로 커피 농장 농장주 블로라 세라는 가르사 생산지에 위치한 이 가족 농장은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전 기계 생산력을 추구하기 위해 세라의 할아버지는 미나스의 큰 산에서 가르사 병원으로 이사해 새로운 커피 농장을 개척했습니다. 세라에 따르면 량이 적고 품질이 뛰어난 부티크 커피는 채취할 때 전숙 열매만 고르고 생두 단계에 전자기계를 통해 엄격히 선별해 흠집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원두는 스스로 매우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어 끓일 때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라에 따르면 전통적 일광건조 방식은 원두 표면에 미생물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가르사 지역 특유의 견과류나 캐러멜, 초콜릿 맛을 보여줍니다. 현재 장원에서 생산하는 원두는 여전히 대중 상품에 속하지만 부티크 커피는 미래의 발력점이 될 것입니다. 현지 생산자들은 현재 중국 수입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 브레노 페라스는 브라질 시장의 경우 5년 전만 해도 미리 갈아놓은 커피 가루를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원두도 살 수 있고 핸드드립 커피도 고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편화된 부티크 커피의 경우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커피 축제를 세 번째로 찾았다며 브레노 펠라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의 제품 종류가 날로 풍부해지고 생산지 우세를 통해 소비자들이 각이한 품종과 맛 그리고 가공 방식의 커피를 쉽게 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노 펠라스는 온라인 정보는 실제 미각 체험을 대체할 수 없다며 커피 축제는 다양한 커피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층 커피 소비자인 펠라스는 핸드드립을 선호합니다. 맛이 여러 차원인 커피를 선호하는 펠라스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핸드드립 커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전신상들이 다양한 가공 방법을 시도하고 기타 커피 품종을 전시하면서 업계 전체가 다원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추세를 추진하는 주력군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핸드드립 커피가 조용히 흥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것은 브라질 사람들의 일상적 습관입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주 남부에서 온 나오미는 지역사회에서 이웃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집에 초대해 커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따뜻하고 달콤한 블랙커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브라질 상인 나오미는 이번 축제에 자신의 혁신 브랜드인 포켓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나오미는 부티크 커피에 대한 관심이 커져 도보 여행을 할 때도 원두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로스팅 정도가 부동한 원두를 포장해 커피 맛과 형식에 대한 시장 수요에 적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발효 공법을 혁신한 커피는 꽃향기가 극하고 차처럼 상큼하며 전시회에서 인기가 컸습니다. 부티크 커피를 경영하는 산타모니카 커피 최고 경영자 마셀로 모스코피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판매하는 제품을 현재 중국 등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산업사슬의 발전을 통해 브라질 부티크 커피가 품질과 가격 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방대한 예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최근 길가에서 파는 반쪽으로 자란 수박을 절대 사지 말라는 화제가 미니 블로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주시 적십자병원 응급의학과 보조임의사 류건봉은 길가에서 잘라 파는 수박에는 일정한 잠재 위험이 존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첫째, 수박 등 과일은 땅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토양, 관계수, 밭에는 모기와 벌레, 농가 거름 등은 모두 껍질에 병원성 세균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항인이 즉석에서 자를 경우 칼을 씻을 조건이 없어 칼이 과일 껍질의 세균을 깨끗한 과육으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철저히 소독하지 않은 도마와 칼을 함께 사용한다면 세균의 녹색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수박은 자른 후 환경에 노출되는데 과육의 당분이 충족하고 수분이 많으며 영양가가 높아 세균 번식에 매우 적합합니다. 류건봉은 예를 들어 대장 강균은 주로 칼이나 도마를 통해 날 고기 등에서 과일로 교차 오염되는데 인체가 감염되면 경미한 설사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장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용혈성 뇨독증 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건봉은 여름철 고온 환경이 세균 번식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완전한 수박을 구매하여 절단 과정의 오염 기회를 줄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만약 한 통을 다 먹지 못할 경우 과육이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인에게 즉석에서 잘라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절단면이 신선하고 특이한 냄새가 없고 변색이 없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상한 수박 절단면은 어둡고 발효된 냄새가 납니다. 가정에서 수박을 처리할 때도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바 칼도마는 생고기, 해산물과 혼용하지 말고 과일 전용 도구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박을 자르기 전에 흐르는 물에 수박 껍질을 씻고 자르기 전에 칼과 도마를 끓인 물에 데칠 수 있습니다. 네, 절단 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말고 냉장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말며 하룻밤을 넘겨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냉장 보관 후에도 세균이 서서히 번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에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남옹란 씨의 생명의 연장꽃, 곰팡이 꽃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유비무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잠시 꾸도면 더 좋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네 곡의 세계 명곡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

중요한 금융 기반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 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동 지불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여 이전 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 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 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최종 대출 자료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 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구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 처리 기재 건설을 추진하고 위험 처리 쟁략 방법 제도를 풍부히 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보장기금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예금보험 기금 위험 처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율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금융 거버넌스 기대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이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매 무역과 투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민폐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반성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이민폐의 역외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역외 이민폐 금융 상품을 풍부히 하며 이민폐 정산 결제 은행 배치를 최적화하고 통화 스와프 기재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 깊이 있게 동참하고 중대한 국제 금융 규칙 표준 제정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에 부응되는 금융감독관리와 위험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하여 개방 조건에서의 금융안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직책리행에 부응되는 재무예산관리체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법, 금융안정법, 돈세탁방지법 등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중앙은행 법률 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은행의 내부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 재무예산관리 제도를 실행하며 총준비금, 특정준비금, 손실삭제, 자본보충기제를 보완하고 중앙은행의 국가자본금을 보강하여 중앙은행의 자산 대차 대조표가 더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능동적인 조정과 금융위험에 대한 적시적인 대처를 확보하고 화폐 가치의 안정과 금융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조항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진 바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이 삼농 본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삼농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과시했기에 필연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는 데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0: 강농해농 보농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강농해농 보농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의 삼농 방침과 정책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데서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시종 농민에게 의거하고 억만 농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은 정책과 책략을 통하여 억만 농민들을 긴밀히 단결시키는 데 깊은 종실을 돌리면서 공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는 시종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존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제하고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힘써 혁파했습니다.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 각 거류와 각 류행의 경영 주체를 포괄하는 농업 지원 보호 제도를 수립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강농해농, 보농 제도에 대한 지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그 혜택 보급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제도 체계가 날로 성숙 완비돼 농업과 농촌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우리 당의 지속적인 종농 강농의 전략과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당의 삼농 정책은 억만 농민들의 진심어린 옹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천 모색과 정책 혁신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강농해농 보농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즐거운 들놀이.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남옹란 씨의 생명의 연장꽃, 곰팡이 꽃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 집 장독대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할머니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장독대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다. 된장만 있으면 험난한 세월에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장독대다. 육식을 즐기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된장 한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주듯이 된장은 우리 삶의 한 축이었다. 그 시절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까치발로 장독에 매달려 된장을 후벼 먹던 풍경은 생활의 일부였다. 그렇게 애들은 몸에 필수인 아미노산을 섭취하고 질병을 이기면서 자라났다. 나는 이런 기억과 함께 된장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매년 어머니가 하던 대로 고향 땅에서 생산한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장을 담근다. 메주는 지푸로 예쁘게 감싸고 한겨울 동안 그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준다. 도시의 주택들에서는 메주를 거둘 자리가 마땅치 않지만 남편은 걸상의 메주를 주렁주렁 가로세로 걸어두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게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은 그 기발한 착상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메주가 재래식 환경을 떠나서도 훌륭하게 발효하듯이 우리도 그 어떤 환경의 이하를 막론하고 우리식 우리 방법대로 적응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무한한 자랑을 느꼈다. 내가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글 때면 어머니의 그림자가 시종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나도 그대로 이어받아 내 딸에게 전해주고 있다. 세대로 이어지는 장독대 문화는 음식 문화의 상징이자 선인들의 삶의 지혜이다. 많은 사람들이 된장을 시장에서 사먹는 오늘날에도 나는 여전히 집에서 장을 담그며 그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메주에 피어난 푸른 곰팡이 꽃은 마치 그동안 견뎌온 시간을 대변하듯 아름답다. 메주는 질적 변화를 겪으며 발효되고 그 과정에서 작은 고통을 감내한다. 이 발효 과정은 인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겪는 성장과 흡사다. 메주와 장을 담그는 비법은 별 다름이 아닌 안주인의 손맛과 메주의 완벽한 조화이다. 메주가 아무리 잘 발효되었더라도 소금과 물, 메주 비율이 맞지 않으면 장맛은 떨어진다. 하기에 진정한 우리 맛을 내기 위해서 내공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내이고 실천이다. 봄날 산 언덕에서 산랑이는 바람에 춤추는 흰 도라지 꽃이 한창일 때 마당 한복판에서는 장독대가 내리쬐는 태양의 광선과 스며드는 자연의 향기에 한창 숙성하고 있다. 그 장맛을 상상해보라. 이런 생태 환경에서 숙성된 된장은 그 자체로 약효를 지니기도 한다. 예로부터 머리에 타박장을 입으면 된장을 바르고 입맛이 떨어질 때는 장물을 마셨다. 어머니의 정성 어린 소맛이 담긴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 깃든 치유의 음식이기도 했다. 내가 노을 쓰고 시집가던 날 엄마는 앞으로 세간살이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음식이 바로 된장, 간장, 소금이라며 간곡히 일깨워주셨다. 이 세 가지만 갖춰져 있으면 흉년 세월에도

무난히 살아갈 수 있다고 반복하여 설명하셨다. 그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나는 30세 미만부터 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흉내내며 매주를 깨끗이 씻어내고 따스한 봄바람에 말리며 장 담글 준비를 했다. 장독 내부를 소독하고 매주를 차곡차곡 쌓아올렸다. 그 모습은 마치 왕할머니 세대부터 어머니 그리고 나의 이르는 삶의 연속선처럼 보였다. 장독대에 말린 매주들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선조들이 이 장독 문화를 지켜왔다네. 나는 대답 대신 정성을 넣어서 장담극에 몰두했다. 이렇게 지킨 장독 문화 전통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이미지를 갖는다. 한 달간 숙성시킨 뒤 만들어진 간장은 그 맛이 독특했다. 매수에게도 금기는 있다. 섣달에 매수를 만들지 않는 것, 이산할 매수를 옮기지 않는 것 등은 선인들이 지켜온 규칙이다. 나는 이 규칙을 될수록 지킨다. 그리고 될수록이면 음력정월보름 좌우에 매수를 만들었다. 그때 밝은 달을 바라보며 올해 매주가 잘 발효되기를 기도했다. 기특하기도 매주는 내 기도를 알아듣기로도 하듯이 겨우내 곰팡이 꽃을 아름답게 피워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 매주를 보고 이 집 매주가 올해 정말 곱게 떴었구마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찬사에 나도 매주도 흥이 절로나고 내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결국 콩은 이렇게 우리의 손끝에서 매주로 다시 된장으로 그 생명을 연장했다. 매주는 단순히 발효 과정의 중간 사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콩이 그 긴 뎌장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곰팡이 꽃은 삶의 시련을 견뎌낸 흔적이며 매주 속 진액은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선물이다. 콩은 그렇게 매주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고 그 매주는 장독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다하며 된장으로 변모했다. 매주의 존재는 우리 삶의 축소판과도 같다.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성숙해지고 결국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들 세대가 전해준 지혜는 매주가 곰팡이 꽃을 피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 자신을 다듬고 성숙시키며 더 나은 맛을 내기 위한 삶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된장으로 태어난 매주는 우리 밥상 위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며 전통과 문화가 세대를 넘어 이어져 나아가는 상징으로 되었다. 이러한 생명과 지혜의 연장선은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우리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렇듯 매수와 된장은 음식 이상의 삶의 본질을 담고 있다. 콩은 매수와 된장으로 그 생명을 연장하며 우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 매주가 곰팡이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도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성숙을 받아들이며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된장 문화는 자손만대로 이어지고 생명과 희망을 이어주는 곰팡이 꽃은 영원히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이 또한 땅에서 피어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 싶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 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유비무환입니다. 있을 유, 갖출 비, 없을 무, 근심환으로 구성된 유비무환, 요, 빼, 우환은 사전에 준비가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는 사전에 준비하면 후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속속 정나라 국경을 공격하고 도읍을 포위했습니다. 이에 정나라 원공 대신들은 대경을 실색했고 결국 화해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나라는 왕사를 파견해 화해를 청했고 진나라의 조무와 정나라의 군주가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나라는 포로 거둔 정나라 군사들을 사면해 주었고 순찰 군사들을 철수했으며 정나라 경내에서의 략탈 행위를 중지시켰습니다. 또 진나라 왕은 협공에 참가한 여러 나라들의 진나라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나라는 복종과 감격의 표시로 진나라 왕에게 악사 3명과 가무에 능한 미녀 16명 그리고 연주할 때 사용하는 귀한 악기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밖에도 마차 100대, 병장기, 갑주 등을 보내왔습니다. 진나라 왕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나라 왕은 지난 몇 년간 진나라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승승고를 거듭 올린 원인은 대신 위조가 좋은 기략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조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 말을 따라서 융적의 여러 부락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고 중원의 여러 나라들 중 8년 동안 9번이나 제후국의 회병을 주도했네. 이는 잘 어우러지는 음악이 전혀 삐걱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소. 지금 정나라가 짐에게 악대를 보내왔으니 우리 함께 그 연주를 들어보세. 진왕은 악대의 절반을 갈라서 위조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위조는 극구 상하며 말했습니다. 용적과 평화롭게 지내면 나라의 복입니다. 8년 동안 9번이나 제후국의 회맹을 주도했고 제후들이 변심하지 않은 것은 폐하의 위험과 많은 대신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위조가 말했습니다. 옛 성년들은 안전할 때 항상 위험을 대비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먼저 후환을 생각하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신은 주군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나라 왕이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어찌 내가 소홀히 대하겠소. 당신이 없었더라면 용적과의 관계를 원활히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황하를 넘어 우리의 영토를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오. 공인은 자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법전에 규정된 일이거늘 어찌 사용한단 말이오. 내 성의를 받아주시오. 이때로부터 위조는 금과 돌 등으로 구성된 귀한 악기 연주를 듣는 특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조화전 양공 11년에 수록되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사전에 준비하면 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잠시 거두면 더 좋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나의 자원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이런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대변해주는 용어가 정보 피로 증후군입니다. 정보 피로 증후군 전문가인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의 재밌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영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인식시킨 후 최면을 유도해 마치 실제인 양 느끼도록 하고 심장박동, 피부저항 등 신체에서 표현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휴일날 전화에 찍힌 상사의 전화번호나 문자 메시지를 고공 번지점프나 자동차 사고보다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별것 아닌 메시지도 앞에 상사나 업무라는 제목이 붙어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사람 얼굴보다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저녁

식사를 해도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샀습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까지 SNS를 체크하다 보니 피곤합니다. 모두 SNS 피로 증후군의 증상들입니다. 네, 이럴 땐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 인터넷과 잠시 리별하는 것이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루가 어렵다면 몇 시간이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과도한 정보가 잠시 끊기면 우리 뇌 분석 시스템은 잠시 꺼지고 내면의 창조, 충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우리 뇌는 정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네, 이미 있는 정보인지 그 중에 나의 생존과 관련된 정보는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정보까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정말 중요한 정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만 응대하다 보니 내면의 창조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 업무에 있어서도 기발함과 참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초창기 휴대폰 광고 중에 대수풀 거니며 자연을 음미하는 중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자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스마트폰 시대에 다시 한번 패러디가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나 자신을 만날 때 스마트폰과 인터넷 모두 끊어놓는 디지털 디톡스를 한 번쯤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얀 봄나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세계 명곡과 함께 이 고요한 밤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바로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서곡입니다. 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서곡은 17살 소년이 써내려간 마법 같은 시편입니다. 음악사 최초의 낭만주의 표제 음악 효용 서곡으로 전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동면 희극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서막의 가벼운 현악 선율은 마치 달빛 숲속에서 춤추는 요정들을 떠올리게 하고 이어서 흘러넘치는 선율은 극속 연인들의 오해와 요정들의 장난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마지막 악장으로 선율이 천천히 마무리되며 마법 숲을 지나서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낭만주의의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한다는 특징을 극한으로 살려냈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익숙한 곡은 바로 캐논입니다. 이 캐논은 곡 제목이 아니라 하나의 악곡 형식으로 문자 그대로 돌림창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지그는 춤곡을 말합니다. 독일 작곡가 파헬베리 작곡한 캐논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통상 캐논이라고 하면 이 곡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캐논의 화성 진행은 대역순환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듣기 좋으며 바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작곡가에게 사랑받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입니다. 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은 집시의 영혼이 펴낸 거친 불길입니다. 브람스의 21곡 헝가리 무곡 중 이 곡이 가장 널리 알려지는데 전적으로 집시 민속 음악 소재에서 사용했습니다. 리듬은 자유롭고 거침없으며 음색은 짙고 뜨겁습니다. 전반부에는 은은한 서정이 깔려있다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축제 같은 열정으로 변해 민속 춤 특유의 즉흥적인 활기를 온전히 쏟아냅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바로 브람스의 자장가입니다. 브람스의 자장가는 거친 겉모습 속에 감춰진 극도의 부드러움입니다. 이 작품은 브람스가 친구의 어린 아기를 위해서 작곡했는데 선율이 화려한 장식이 거의 없을 만큼 네, 간단하면서도 모든 음표마다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율에는 클라라 슈만을 향한 그의 감정은 봄때 예를 지켰던 플라토닉한 그리움도 서려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잠재는 노래가 되었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이 선율 속에서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아쉬웠던 계획과 다짐이 엇그제 같은데 시간은 쉼 없이 흘러 벌써 6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돌아보면 요란히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쁘게 살아온 날들도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순간들도 어느새 추억으로 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은 6월을 마무리하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7월과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문학 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69편 뭐 때문에 공동부를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송 산해관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사막 깊숙이간 15명의 대학생들 26년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인민이 잘 살아야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민의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 분투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별은 사회주의는 절대다수 사람들 것이며 절대다수 사람들을 위하여 리익을 도모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엥겔스는 칼 마르크스에서 무산계급 및 그 정당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제도를 설립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 부의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의 분배와 관리에까지 참여할 가능성을 주며 전체 생산의 계획적 조직에 의하여 사회의 생산력과 그에 의해 산생되는 생산물을 부단히 증대시켜 날로 커져가는 매개인의 모든 합리적인 수요의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택동은 우리 당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공동부유를 창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는 해마다 더욱 부유하고 강성해지며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제도와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이 부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동의 부유이고 이 강성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강성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부유의 적극적인 실천가인 등소평은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하고 양극 분화를 없애며 궁극적으로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목적은 양극 분화를 초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인민들을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 대중의 공동의 염원이다. 우리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론술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를 선명하게 지적하였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한층 더 명시했습니다. 둘째,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기본 목표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국제와 국내 정세 및 우리나라의 발전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적인 배치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14.5 말기에 이르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둘째로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 전통, 역사 운명, 기본 국정의 기반에 실현하는 현대화이고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입니다. 그중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이 다 같이 잘 사는 현대화이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이 모두 부유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각자가 힘을 다하며 모두가 향유할 수 있고 전체 인민들의 공동한 분투에 의해 실현되는 현대화입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라는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가야만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킬 수 있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고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 시기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황은 발전 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호한 조건을 창조하였다. 현시기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부유라는 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를 확고히 들어주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근면과 혁신을 통하여 부유해지는 것을 격려하고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며 능력껏 최선을 다하며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는 원칙을 잘 파악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질 높은 발전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하고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기초적인 제도 배치를 구축하고 세수, 사회보험, 이전 지불 등에 대한 조절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 정밀성을 향상시키며 중등소득 군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 군체의 수입을 증가하며 높은 소득을 합리하게 조절하고 불법 소득을 단속해 중간이 크고 두 끝이 작은 올리브형 분배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며 전체 인민이 공동 부유와 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나 젤 가문 산효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효관은 만리장성 동단의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만리장성은 방대한 규모와 웅장한 기시에 오랜 역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를 가로지르는 만리장성은 사막과 초원, 산맥을 지나 황화와 발해 요난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발해 요난과 연산 산맥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산효관은 뒤로는 산을 두고 앞으로는 바다를 마주한 웅장한 성루로 유명하며 초나 제일 관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산효관은 하북성 준항도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이 위치하며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명나라 시기 만리장성 동쪽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381년 명왕조는 동북쪽 요진족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대장군 소다를 파견해 산효관을 수비하고 관문을 축조하도록 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이어지는 지형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산의 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외벽을 벽돌로 쌓은 산효관 성곽은 정방형 구조를 이루며 둘레는 약 4km에 달했습니다. 성곽 사방에는 해자가 있었고 성벽의 높이는 약 14m, 두께는 약 7m였습니다. 원래는 4개의 성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쪽의 진동로만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었습니다. 전루 양식으로 지어진 진동로는 높은 기단에 세워졌으며 정변루, 림묘루, 목용루, 위원당 등과 함께 장성의 일렬로 누르서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마치 다섯 마리 호랑이가 관문을 지키는 모습처럼 웅장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동문 전루의 초마 아래에는 명나라 서예가 초연이 쓴 초나 제1관 표내기 걸려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높이가 약 1.6m에 이르며 힘차고 중후한 필체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효관은 수많은 세력이 차지하려 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흔히 만리장성의 첫 번째 관문으로 불리며 정병 입관에서 말하는 관문도 바로 이곳입니다. 1644년 리자성은 산효관에서 명나라 총병 오상계와 격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청나라 섭점왕 도루곤의 지원을 받은 오상계가 승리했으며 산효관 전투는 이자성 세력이 몰락하는 전환점이자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전투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산효관은 군사적 기능을 잃고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600여 년의 세월 동안 풍파를 겪었음에도 섬 안팎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거리와 다양한 고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량 옆으로는 단아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으며 화초 문양이 새겨진 가림벽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풍경은 산해관의 웅장함 속에 담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줍니다. 산해관 송리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만리장성이 산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남쪽을 바라보면 장성이 바다를 향해 뻗어 들어가는데 이곳을 로룡두라고 부릅니다. 산효관에서 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봉황산에는 맹강료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붉은 담장과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00년대 진나라 때 맹강료의 남편 만희량이 만리장성 축조에 동원됐습니다. 겨울이 되어 맹강료가 소못을 들고 남편을 찾아왔으나 이미 과로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맹강녀는 잘 밤낮을 통곡하자 장성 일부가 무너져 남편과 노동자들의 유골이 드러났다고 전해집니다. 호시 사람들은 이 전설을 기리기 위해 정묘사와 맹강녀 원으로 이루어진 맹강녀 묘를 세웠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명나라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각과 진의정, 망부소, 산문 등 여러 명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당 앞 전각에는 소복 차림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는 맹강리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사당 앞에 108개 계단은 남편을 찾아 나선 맹강녀가 겪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맹강녀 전설은 수많은 시와 연극의 소재로 되었으며 만리장성의 가문인 산회관의 신비롭고 애절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산회관에서는 각산 등종축제, 장수산 가을축제, 봄철 답청축제, 맹강녀 묘묘회 등 다양한 전통 행사가 열립니다. 또한 중국 산회관 국제장성축제, 로룡도 바다축제, 장성의 봄 음악회 등 현대적인 행사도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프로그램센터 조선호방송 문화공감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막 깊숙이간 15명의 대학생들, 26년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00년 서부 대개발의 기치가 울려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조정국과 보종학원 졸업생 14명은 하북성을 떠나 신강위궐자치구의 천말현으로 교사 지원을 떠났습니다. 당시 조정국은 타클라마칸 사막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천말이 얼마나 먼 곳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문 앞 흙길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환영 현수막을 걸어준 일, 거리에 낯선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외치된 야크시라는 인사, 그리고 학생들이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집중하던 눈빛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심은 나무는 점점 깊이 뿌리를 내렸고 모송한 가지와 튼튼한 뿌리를 키워갔습니다. 조종국은 자신이 이미 이곳 태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6년 동안 그는 학생들과 서로 총장하며 살아왔고 그의 여자친구 또한 하북성의 교사직을 그만두고 천말로와 함께 교편을 잡았습니다. 26년 동안 뜨거운 청춘은 황량한 사막에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종학교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요경학 교사의 어문 수업은 여전히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총종례의 시기임을 알고 있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급의 51명 가운데 39명이 위글족 학생이었지만 모두 표준적인 한해를 고수했습니다. 요경학은 천말현 제2중학교 3학년 9반 담임 교사입니다. 남편인 조정국은 3km 떨어진 천말현 제1중학교에서 고중 2학년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 작은 도시의 유일한 중학교와 고중을 지키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북성을 떠날 당시 조정국은 홀몸이었습니다. 하북성 부평현 출신인 조정국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가 저렴하고 보조금까지 지급되던 보종사범전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2000년 봄, 천말현 교육 관계자들이 학교를 찾아 교사를 모집하자 그는 곧바로 지원했습니다. 신강이 얼마 남은 곳인지도 모른 채 보종학원 졸업생 15명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신강 바인구릉 몽골 자치주 천말현이었습니다. 기차로 사흘 밤낮을 달리고 다시 쿠얼러에서 사막 도로를 따라 하루 반 동안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아시스가 보였지만 갈수록 사방이 모래뿐인 황량한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긴 료정을 견뎌냈습니다. 닷새 밤낮 끝에 지원 교사단은 천말현 제2중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남아있는 교사가 많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은 흙길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례우였습니다. 고리의 상인들은 여기는 선생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주민들은 표준적인 하늘을 하지 못했지만 야크시를 련신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조정국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첫해 가을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거신 모래바람이었습니다. 천말현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동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했으며 당시에는 1년의 3분의 1이 황사와 몬주로 뒤덮였습니다. 젊은 교사들은 코피를 흘렸고 1시간 수업을 마치면 입안에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들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화학처럼 추상적인 과목은 더 어려웠습니다. 조정국은 학생들의 생활 환경과 지식 수준을 먼저 이해한 뒤 복잡한 개념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물리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고 생물 교사가 지옥까지 담당해야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입학생은 7개 학급이었지만 교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종학원 출신 6명은 곧바로 담임교사를 맡았고 나머지 교사들은 혼자 여러 학급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화학교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었고 손으로 동사기를 돌려 시험지를 인쇄하는 일도 익혔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난로 피우는 법 같은 생활기술도 학생들에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이 그리웠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젊음은 이 땅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그들은 교사로서 첫 졸업생들을 양성했습니다. 천말현의 중학교 입시 성적은 그해 처음으로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교사들이 1, 2년 만에 떠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보종학원 출신 15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년 뒤 조정국은 하북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귀향했고 둘째 날 유경하의 집을 방문했으며 셋째 날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함께 신강으로 향했습니다. 유경하는 신강에 온 뒤 특강 교사 시험에 합격해 1000m 이상 떨어진 다총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남편은 남부 신강의 사막 오아시스에 그녀는 북부 신강의 광산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길에서 안경을 쓴 사람만 보면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요경하는 마침내 전말로 전그를와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요경하는 학생들의 변화보다 학부모 시대의 변화가 더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훗날 부모가 되면 다음 시대의 교육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국과 동료들이 양성한 학생들은 이미 수만 명에 이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어떤 학생은 부모 시대가 상승하지 못했던 먼 곳으로 갔으며 또 어떤 학생은 고향으로 돌아와 교사로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정국은 자신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나니 이제는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6월의 첫말에는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제2중학교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빗속을 달리고 물 웅덩이를 밟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잠시 눈 감아 주기도 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모래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불 것입니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의 필기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막에 내리는 또 다른 빗소리처럼 희망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0: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1: 박물관 드리겠습니다.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은 화려한 조각과 정교한 공유로 유명한 청나라 시대의 건축 명자 진가사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은 1959년에 설립됐고 본래 진씨 가문 사당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사당은 청나라 광서 년간 1890년에 광동 전역의 진씨 가문이

다선 교육과 재향을 위해 지은 건물로 전국 남부의 전통 건축 정수를 보여주는 요산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단순한 고택이 아니라 광동 지역의 오랜 민간예술과 장인 정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엄한 대문과 화려한 지붕 장식입니다. 회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 위에는 정교한 도자기 장식과 석조, 목조, 벽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도자기 조각과 벽돌 부조, 목조 조각은 중국 남부 전통 장식 예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봉황학, 룡, 모란 그리고 고전 문학 속 인물들이 생생히 새겨져 있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광동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 공예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광동 칠기, 자수, 옥세공, 나전 칠기, 대나무 조각 등 섬세한 손끝의 기술이 빚어진 아름다움이 곳곳에

미의 의식과 삶의 온기를 전해줍니다. 박물관은 이런 유물을 통해 생활과 예술의 경계가 없던 시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전통예술의 전승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공예체험, 명장들의 시연, 그리고 계절마다 열리는 기획전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언젠가 광주를 찾게 된다면 현대적 거충 빌딩 사이에 숨겨진 이 작은 예술의 성전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광동민간 공예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너는 나의 천사.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1990년대 중국 대중 가요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목소리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리춘파의 대표곡 소방과 한 통의 집으로 보내는 편지, 이 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7년 하남성에서 태어난 리춘파는 1990년대 초 중국 민요풍의 대표적인 가수로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거창한 고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기타 한 대, 부드럽지만 진솔한 목소리, 그리고 정직한 가사, 이 세 가지는 그의 음악을 상징하는 단어이자 중국 대중가요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의 언어였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노래는 1993년에 발표돼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소방입니다. 노래 소방은 시골 소녀 소방가의 순수한 첫사랑을 그린 노래입니다. 리춘보가 직접 작사 작곡했으며 실제로 그가 젊은 시절 고향에서 만난 한 간호사를 모델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사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 내 웃음은 그렇게 맑고 순수했지. 내가 떠난 뒤로 내 고향의 들판도 조금은 외로워졌어. 이 노래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1990년대 초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시절의 순수한 사랑과 따뜻한 고향의 냄새를 그리워했죠. 아래 리춘파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 소방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집으로 보내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이 곡은 리춘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실제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가사로 쓰여졌습니다. 노래 속 화자는 오랫동안 바쁜 삶에 쫓겨 부모님께 연락조차 자주 하지 못한 자식의 후회와 그리움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편지를 썼더라면 당신은 그걸 읽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한 줄의 가사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1990년대 중국은 도시화와 경제 성장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노래는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을 일깨운 노래로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되살려준 곡이었습니다. 리춘보는 이 곡을 녹음할 때 여러 번 감정이 폭발쳐 노래를 멈췄다고 합니다. 실제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는 이 노래는 내 음악 중 가장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준 노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래 리춘파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차가도 허르 시샤왕 뉴허궁부간 샤왕티 정샹 여후이 허야구 으뜨네 차긴 유해왕구젠 수릴두르 흡듯 수식이 안 들려야 우왕수 차가 우샤센 유리기 도리아머이 탕월다 우샤기 아히노치라스 세노무네 아르기왕불 흐르그린슈 흐르가지 뻘 아물댄다 가지 초승탕그린 비치기 내올랏 흔흠은 은혜호호 탕그리가 하스 두르치마소 텅그린 자가 하스 시트가 두개 흠흠 내가 또 허름스타 탕그린 시트가 두개 흠흠 은무도 흘전 주불랩 호흔 인 여우미래나몰 탕인 다이소 리행도를 우르거지스트라제이 뼈찬에 흐무는 바라다 여우귀 아한도 나스테가나 우르끄러라 호두레스테가 은 운하헬 초선 당르기 매월라 뉴허궁로가 은무두걸 조불은 톡톡스니 이해는 여우미일한 배틀엔 무두누구하지 지리 워락래 지라근흑 제리해 홀개구 조불렁 우리가 소록히드 운드슨흑 우샤대는 홀개구 우질릉흑 우리 앱들렉 투벌근넥 톰니 쩌바하기 택셀구넥 이진세도드 버들근넥 으지흑 두름게 사나긴넥 휴이 사문 홍내 사나버들벌 삼스린 호르디기 돌제나 산난대란 도로회기 세벗 약치신을 힘이 보릉해 돈내 보틀 산나벌 부의 댐지기 예질리야가 보틀겐 때란 돈 회기 다 보따디야지 스무트기니